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0: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5월 19일은 전국 관광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요관 역사 그리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풍경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웅장한 산맥과 유유 흐르는 강, 수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 고성과 그리,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전통문화는 우리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중국 관광의 날은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의미를 넘어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통문화 체험과 역사 탐방, 자연초 여행 등 다양한 관광 형태가 주목을 받으며 전국 곳곳에 새로운 매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떠나는 특별한 시간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39편 봄 식품관의 수립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천수를 소개해드리겠고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하남성 개봉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0: 오늘 이 시간에는 봄 식품관의 수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봄 식품관에 대한 습금평 청소기의 중요한 론술은 우리가 현대 농업 발전 법칙을 깊이 파악하고 농업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며 인구가 많은 반면 경작지가 적은 국정에서 식량 안보 문제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도적 의의를 가집니다. 범식품관을 수립한다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키는 데로부터 출발해 인민 대중의 음식 소비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식량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육류, 야채, 과일, 수산물 등 각종 음식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범식품관을 수립하는 것은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객관적인 요구입니다. 신시대 범식품관을 수립하고 그것을 관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농업 발전 방식의 세 가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작지 자원의 범위를 국토 자원 전반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제한된 경작지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태 환경을 잘 보호하는 전제하에 각지의 자원 특성에 따라 식량 재배가 적합하면 식량을 재배하고 경제 작물이 적합하면 경제 작물을 재배하며 목축업이 적합하면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어업이 적합하면 어업을 발전시키며 삼림이 적합하면 삼림을 발전시킴으로써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자원 환경의 수용력에 걸맞은 현대 농업 생산 구조와 지역 배치를 형성해야 합니다. 첫째로 삼림에 의지하여 음식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구릉과 산간지대가 많아 목본 기름, 삼림 식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동백나무를 예를 들어 그 잠재적인 자원을 가별한다면 몇천만 모의 경작지를 대신해 경작지의 압력 그리고 식용유의 공급과 수요 간 모순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초원에 의지하여 음식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지 면적은 39억 6,800만 모에 달하지만 초지 축산물 단위당 수확권은 미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아 초원의 개발 잠재력이 아직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작지를 중시하듯이 초원 건설을 중시하고 보충 파종과 관계, 거름주기 등 조치를 통해서 수열 조건이 비교적 좋은 퇴화된 초원, 중증 사막화, 알칼리화 초지와 난방의 초지, 풀 둔덕에 대한 개량을 실시하고 초원 축산업의 집약화 발전을 추진해 초원과 초지의 생산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강과 하천, 호수, 바다에 의지하여 음식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면적이 5,000모 이상 되는 어업에 적합한 호수, 저수지가 무려 1,500개나 있고 어류 양식에 적합한 심해, 원양 면적이 7만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대수면 생태어업과 심해, 원양, 어류 양식의 발전을 통해 수량이 상당한 양질의 단백질, 음식물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시설 농업

수직 농장 등 생산 방식을 통해 작은 원가로 수요되는 음식을 대규모로 생산해 일부 토지를 대체함으로써 자연 자원에 대한 농업의 의지 정도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설 농업 면에서 후발적인 우세가 있고 현재 기술적으로도 날따라 성숙되는 추세로서 향후 발전 전망이 밝습니다. 둘째, 전통적인 농작물과 가축 가금 자원의 범위를 더욱 풍부한 생물 자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미생물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배양하기 쉬우며 생산 공간이 크지 않지만 단백질 함유량이 높습니다. 미생물 유전체 이론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류가 신형의 미생물 자원을 발굴, 개조하고 지어는 창조해내는 데 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최근 년간 진균 단백질, 합성 형태 대체 단백질 등 미생물 식물 제품의 개발과 리용은 세계 여러 나라 농업과학기술 경쟁의 중요 분야로 부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리용된 미생물의 종류는 지구 미생물 총량의 1%도 안 되는 바, 그 발전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앞으로 15년 내에 미생물 합성을 통한 대체 단백질 제품은 세계 식용 단백질 시장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생물 식물 자원의 개발 이용을 전략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계획하여 농업 미생물 관련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미생물 식물 자원 개발 관련 과학기술 항목의 설립, 미생물 분야의 첨단 혁신 인재 대우의 양성 등 조치를 통해서 농업 미생물 산업을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미생물에 의지하여 열량과 단백질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음식물 안전 정책의 범위를 단일한 공급 측 관리에서 수요 측 관리에로 확대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농업의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경로로 음식물 자원을 개발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물 품종을 개발해 각종 음식물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날로 다원화된 인민 대중의 음식물 소비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성 있게 소비 유도 및 영양 간여 정책을 제정해야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음식물 소비와 관련해 새로운 관념을 적극 유도하고 그것을 적극 수립시켜주며 주민 식사 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것을 통해 농업 생산 구조의 조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과 식용 지식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식사 영양 지식과 건강 지식을 전면적으로 보급하며 양을 줄이되 영양이 있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권장하고 음식 낭비를 반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범식품관의 수립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있었습니다. 국내 소복 지역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황량한 민둥산과 광활한 사막 그리고 세계적인 명소 막고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술은 이란 소복 지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강남과 비슷한 수변한 기후가 이어지고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모습 또한 강남을 연상케해 사람들은 전술을 감속의 작은 강남이라 부릅니다. 전술은 감속성 동남부 록반산 산중과 롱종 황토고원 진영산맥의 끝자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합니다. 위하가 도시를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고 산과 물이 아름답고 물산 또한 풍부합니다. 과거 성기라 불렸던 전술은 하나라 시기에는 옹조에 속했고 진나라 때에는 상곽이라 불리며 롱소군에 속했습니다. 기원전 114년 성북쪽 호수에서 백룡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전설에 따라 지명을 전수로 바꿨습니다. 한나라 시기 전수는 비단의 길 연안에 중요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소한 말기 왕망이 한 왕조를 대신하자 이에 반기를 든 외효가 군사를 일으켜 전수와 무도, 롱소, 란주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상룡왕이라고 칭하고 전수를 도부로 삼았습니다. 외효는 전수 북쪽 산후에 화려한 황궁을 씌웠으며 그 요적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이후 동한 시기에는 남한군에 속했고 삼국 시기에는 태주에 속하며 총나라와 위나라가 오랫동안 다투는 전략적 요충지로 됐습니다. 총나라 숭상 제갈량과 위나라 사마의가 이 일대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으며 초기의 장군 마숙이 군사 요충지인 가정을 잃은 이야기와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마숙을 처형한 일화도 모두 이곳에서 전해집니다. 전수는 중국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고시대의 인문시조인 복희와 료화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져 전수는 복희와 료화의 고향이라 불립니다. 전수에는 명나라 건축 양식을 간직한 중국 최대 규모의 고건축 군락 가운데 하나인 복희묘와 복희가 팔괘를 창제한 장소로 알려진 괴대산이 있습니다. 중국 전설 속 삼황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복희는 혼인 풍속과 관리 제도를 정하고 절기를 만들었으며 악기를 제작하고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법과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중국 문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존재로 여겨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복희는 괴대산이 올라 깊은 사색에 잠겨있다가 맞은편 룡마동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운무와 위하에 생긴 소용돌이를 보고 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호궁이라고도 불리우는 복희묘는 명나라 1490년에 지어졌으며 이후 여러 차례 중축과 보수를 거쳐 만 평방미터가 넘는 대규모 건축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복희묘에는 두 정원과 세 개의 문이 있으며 배방과 본전, 월대 등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국전에는 채색된 복희의 소조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매년 음력 정월 16세는 복희의 탄생일로 전해집니다. 이날이 되면 전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대까지 여러 시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확장되어 오늘날의 규모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맥적산 서구리는 194개의 동굴과 약 7,800여 개의 조각상, 7,000여 점의 문물, 그리고 1,000평방미터가 넘는 벽화가 남아있습니다. 4세기 말부터 19세기 이르는 방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동양의 조각관이라고도 불리옵니다. 수많은 명승고적을 간직한 전수에서는 동한시대의 문학가 조일과 동진시대의 소설가 왕가, 5대 시기의 시인 왕인유 등 많은 인재가 배출됐습니다. 또한 전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곳이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중국 랑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리백의 본적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영이 불러드립니다. 얼마나 힘들

0: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소보룡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요 정신이란 무엇인가? 65세의 소보령에게는 자신만의 대답이 있습니다. 1980년대 그녀는 우요 최초의 만원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이후 가방 회사를 세워 연매출 소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무렵 잘못된 결정으로 남의 빚 보증을 서면서 자금줄이 끊겼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막다른 길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 만두를 만들면 되지. 지금 그녀의 만두 가게는 세 번째 지점까지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넘어지는 건 무섭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면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새벽 3시 의요 거리에는 아직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소비령의 하루는 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낡은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 안전벨트를 맵니다. 목적지는 12km 떨어진 채소 도매시장입니다. 65살, 한때는 가방의 여왕으로 불렸고 지금은 만두 가게 사장 보령 언니로 탈바꿈했습니다. 4년 전 같은 시각 그녀는 셋집에 누워 천장에 금을 세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만두소에 놓을 호박을 꼼꼼히 고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운명은 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늦잠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화려했던 사장이 결국 만두를 팔게 되었으니까요. 손은 여전히 그 손이지만 굳은 살의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40년 전 이 손은 두툼한 현금 다발을 만졌습니다. 1986년 소보룡은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해 의오 최초의 만원호로 됐습니다. 만원을 손에 쥐고 세 번이나 다시 쉬어보았는데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 이 손은 가죽을 만졌습니다. 2002년 그녀는 가방 회사를 세웠고 2600여 종의 가방을 생산하며 료매출 수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주문은 세계 각지에서 밀려왔고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10만 원 벌면 은퇴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후에는 100만 원을 벌면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2012년 절강성 인대종협회의에서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대표증을 달고 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표로 선출되었으면 모범이 되어야 하지요. 말과 행동 모두 잘해야 합니다. 그녀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했고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지어주었으며 동업자들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의료 상인들의 철학을 믿었습니다. 요를 벌면 요숫은 남에게 돌려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시기는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4

들끼리 나한테까지 번져올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2018년 그녀가 직접 세운 전자상거래 산업단지가 파산했고 2022년에는 20년 동안 이루어온 고룡 가방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자산은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부자였던 그녀는 어느새 빚쟁이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녀는 집에 틀에 박혀 커튼을 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셋집 창가에 서서 아래를 수없이 내려다보며 뛰어내릴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어야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결국 어머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1980년대 공급판매사 식당의 요리사였습니다. 소시만두와 라면은 당시 이오소부에서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재능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시대든 손기술로 정직하게 먹고 살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 그녀는 어머니의 솜씨를 다시 이어받아 만두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리는 많았지만 임대료가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조난점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친한 자매 같은 친구 9명이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직접 만든 만두를 대접했습니다. 모두 맛있다고 칭찬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두 가게를 열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러자 친구들은 현장에서 2만 원씩 돈을 보탰고 그렇게 모인 18만 원이 61세의 소보룡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부로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첫 번째 보룡 언니 만두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래 찾아가 수군거렸습니다. 그 유명한 가방 여왕이 이런 작은 만두 가게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장사가 작은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걸 두려워할 뿐이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남 송캐봉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봉은 북송의 수도였던 도시, 천년 고도의 풍모와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들을 품고 있는 고장이며 그 중심에 바로 개봉시 박물관이 있습니다. 개봉시 박물관은 1962년에 설립된 이후 여러 차례 확장과 이전을 거쳐 현재는 웅장한 현대식 건물 속에서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방대한 소장품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개봉이라는 도시 전체를 한눈에 압축해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이곳에서 황화 문명의 발자취와 복성시대의 화려한 본영 그리고 이후 이어진 흥망성쇠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복성시대의 문화와 예술입니다. 개봉은 송나라 시절 수도였습니다. 박물관은 당시를 대표하는 청자와 백자, 화려한 도자기와 생활도구, 그리고 목판 인쇄물과 화폐를 전시하여 천년 전 번화했던 도시의 풍경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북송 청자의 빛은 차분하면서도 깊은 기품을 먹어 당시의 미학과 기술 수준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혁명사 전시 역시 중요한 구성입니다. 개봉은 근현대 중국의 격변 시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물관은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관련 자료, 혁명가들의 유품과 기록을 통해 출혈했던 역사의 한 단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과거의 희생과 투쟁을 기억하며 오늘의 평화를 되새기게 됩니다. 물론 개봉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름, 바로 청명상하도입니다. 비록 원본은 북경고궁박물관에 있지만 개봉시 박물관은 이 명화를 주제로 한 전시와 복제본 그리고 당시 본화가를 재현한 모형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북송시대의 활기찬 시장과 시민 생활을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다리우를 오가는 행인, 시장의 상인들, 활짝 웃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천년 전의 숨결이 살아납니다. 박물관의 매력은 이처럼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적 전시 기법을 통해 쉽게 친근하게 문화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과 인터랙티브 장치, 3D 모형의 체험 공간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학습의 장이 됩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줌의 도자기, 한 장의 문서, 한 폭의 그림 속에는 천년을 살아온 도시 개봉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봉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 차례 꿈.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해효동 가수의 대표곡 중국의 아이와 오늘 정말 기뻐요 이 두 곡의 창작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968년생인 해효동 가수는 1990년대 초반 중국 대중가요가 본격적으로 대중화와 상업화의 길을 걸어가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발라드와 민족가요가 중심이던 당시 음악계에 댄스와 팝 음악, 무대 퍼포먼스라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과 노래를 동시에 소화하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중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며 젊은 세대의 우상으로 됐습니다. 해효동의 대표곡 중

한국의 아이, 이 곡은 개혁 개방 이후 급격히 변화된 사회에서 중국 청소년들의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기획된 곡이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형태로 제작돼 밝고 경쾌한 멜로디 속에 민족적 자부심과 세대적 에너지를 담았습니다. 해효동 특유의 시원하고 힘있는 보컬은 곡의 메시지를 더욱 뚜렷하게 전달했고 중국의 아이는 곧 전국적인 히트곡으로 되어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빠지지 않고 불리는 노래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곡은 해효동을 국민적인 아이돌 가수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기념비적인 작품이었고 지금도 중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리종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노래 중국의 아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당시 경제 발전과 함께 레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락관적 분위기로 이 노래는 바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가사에는 특별한 철학이나 복잡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단지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웃음을 노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무대 위에서 해효동이 보여준 경쾌한 춤과 환한 표정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젊음을 그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노래와 춤으로 기쁨과 자부심을 전했던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청춘은 즐거움이고 삶은 노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 아래 해효동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 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1: 중앙人民广播电台民族广播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가 절약 사회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한 종료 지시가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리강 총리가 북경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조락지 위원장이 그루지아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0: 세계보건기구가 연10년째 이른바 대만 관련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가 최근 조락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중국 조락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이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철학사회과학 전선 근무자들은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는 철학사회과학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철학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고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철학사회과학 전선은 당장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찰 실시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며 지식혁신, 리론혁신, 방법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아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을 위해 유력하게 봉사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과학사회주의 교육연구부 주임 동진화는 당학교는 반드시 시종일관 올바른 정치 방향과 학술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당의 의식 형태 사업의 중요한 최전방 진지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의 체계화와 학류화 연구와 해석을 추진하고 짙은 학술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술적 성실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 전환을 추진하는 면에서 당 학교 3일꾼들은 책임감을 갖고 실제적 업적으로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당을 위해 대책 건의를 내놓아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가 2016년 5월 17일 초락사회과학 실무좌담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을 떠올리면서 청와대학 중공당사 당건설연구원 소규청 부원장은 관련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말해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이 키를 잡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인도를 견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는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교육과 과학연구 일선에서 초락사회과학 연구 분야에 깊이 뿌리내리고 이론 연구와 해석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초락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에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뇽아사회과학원 사회학 법학연구소 연구원 리보평은 청소기는 초락사회과학 발전에 대해 아주 높은 평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보평 연구원은 소부지역의 발전은 소락사회과학에 대한 수요가 아주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락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뇽하의 구체적 요구, 소락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고 뇽하의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화를 위해 소락사회과학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새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전면적 시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의 혁신 이론의 체계화 학류화 연구와 해석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초락 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이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할빈공업대학 막수주의 학원의 염금홍 교수는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는 사회과학 사업의 발전과 이론에 따른 인재육성 사업의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각적으로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을 학술적 사명으로 삼고 교수 실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학술 연구에서 난제를 해결하며 막소주의 이론과 인공지능 등 학문의 교차 융합을 촉진하고 연구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서한교통대학 막소주의 학원 박사 연구생 우강강은 청소기 중요한 지시와 요구를 관찰하려면 우선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하고 연구한 것을 선차적 임무로 삼고 개인의 학술 방향을 국가 발전에

0: 전반적 국면과 학과 건설의 수요에 용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철학 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북경 외국어대학 막소주의 학원 왕만천 부원장은 외국어 대학은 막소주의에 대한 연구와 해석, 선전과 전파의 독특한 진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철학 사회과 구축을 추진하려면 중국 특색, 중국 풍격, 중국 기상을 갖춘 학과 체계, 학술 체계, 발언 체계 등 면의 건설을 강화해 세계가 중국을 더 잘 료해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중공장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18일 북경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신질 생산력 발전과 현대화 산업체계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논술과 지시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인공지능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혁신 발전을 견지하고 응용 방향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의 교체와 성격을 적극 촉진하고 인공지능이 제조업에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으로 힘을 부여하도록 힘써 추진하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우세를 다그쳐 육성하고 형성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선후해 북경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 유한회사, 쇼미자동차 과학기술유한회사를 방문하고 지능형 로봇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다양한 장면의 제품 응용과 전시를 참관하고 생산작업장에서 스마트 제조와 품질 검사 등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형 모델, 고급 제조, 신소재 등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직접한 지능형 로봇은 인공지능과 선진 제조업의 융합과 발전에 중요한 담체라고 표했습니다. 기초연구와 핵심 기술 공략, 첨단 기술 탐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술 혁신과 산업 서비스 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고 완제품과 핵심 부품, 지능형 결책과 제어 시스템 등 분야의 혁신 돌파를 다그치며 지능형 로봇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과학기술의 생명력은 응용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능형 로봇 산업은 발전 공간이 크므로 초대형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 완비화한 산업사슬, 풍부한 응용 장면 등 우세를 발휘하고 대규모 설비 갱신과 최초 장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며 정부 부문, 국유기업 등이 응용 장면을 개방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전제로 지능형 로봇의 대규모 응용을 지지하고 실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진하고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당면 인공지능과 선진 제조업이 심층 융합하면서 생산 제조 모식과 산업 형태를 근본으로 바꾸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승격시키며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차세대 스마트 제조를 다그쳐 발전시키는 한편 표준 선도, 인재 지원,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산업별 대형 모델과 지능체 개발 응용을 지지합니다. 차세대 지능형 장비와 제품의 연구 개발을 고무하고 중점 업종을 디지털 지능화 전환을 분류해 추진하며 응용 서비스 업체를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체계의 전반적 비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더 많은 기업을 지지하며 기업, 학교, 연구 기구 간 협동 공략을 강화하고 개발, 생산 제조, 운영 관리, 판매 후 서비스 등 전 과정의 지능화 성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능형 제품과 지능형 서비스의 새 형태, 새 모델을 육성하고 산업 전환과 성격을 더 잘 이끌며 대중의 생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윤력, 오정룡 등이 함께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8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그루지아 파푸아 시빌리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금형 주석과 그루지아 지도사의 전략적 인도 하에 양국은 전략 동반자 관계를 건립했고 쌍무 관계는 고품질, 전방위적 급속 발전 궤도에 진입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그루지아와 함께 양국 지도사의 중량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 내포를 부단히 풍부히 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그루지아가 대만과 신강, 소장, 향항, 인권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장기적으로 지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루지아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실정에 어울리는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시종일관 지지할 것입니다. 그루지아는 일대로 공동 콘솔 협력에 가장 먼저 호응하고 참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그루지아와 함께 호혜 상생을 견제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에너지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교육, 문화, 관광과 청년 등 분야의 협력과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들은 그루지아 의회와 함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조문위원회, 량자 5호 소소, 인대 대표와 의원 간의 5호 왕래를 강화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립법, 감독사업, 지속가능 발전, 생태문명 건설 등 의제를 둘러싸고 교류와 상호 참여를 전개하고 쌍무 실무 협력을 위해 량완 법치 환경을 조성하길 바랍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과 국가발전계획법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파푸 에슈빌리 의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는 그루지아는 중국과 함께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하고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공동 수호하린다고 표했습니다. 그루지아는 일대로 공동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무역,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쌍무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그루지아 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 함께 우호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 간 진선적 민심 기반을 다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립법 기구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1: 전국 정협주석 왕호닝이 18일 복경에서 그루지아 파푸야 슈빌리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닝 정협주석은 중국과 그루지아는 진실하고 믿음직한 좋은 친구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그루지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근본적 준칙으로 삼고 서로 핵심 리익에 관한 문제에서 확고히 지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 분야와 신흥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 확대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며 인문 교류를 밀접히하고 서로 익숙하고 친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자간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며 함께 나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파푸야 슈빌리 이상은 수교 30여 년내 양국 관계가 거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정치, 경제, 인문 등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루지아는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호혜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사회 각계의 친선을 증진하고 그루지아와 중국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 발전을 함께 촉진하기를 바랍니다. 왕동봉 등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최근 선화유 북경 하북 내몽골에서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따라 포괄 설계와 과학적 기획을 강화하며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과 집약적 고효를 이용을 추진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경 인공지능 공공연산력센터와 내몽골 클라우드 연산력 자원 관측 조정 플랫폼에서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력 시설 계획에 관한 설명을 정주하고 연산력 자원 조정 등 상황을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력은 국가 종합 공력의 중요한 구현이므로 총체적으로 배치하고 질서 있게 건설하며 공급과 수요의 적합성, 연산력과 전력의 협력을 중시하고 전국 단일 네트워크 형성을 다그치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연산력 관측과 조정을 강화하고 분산된 자원을 통합 이용해 다원화, 연산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당면 전통적 위험 부담과 신흥의 위험 부담이 겹쳐 나타나는 상황에서 시설, 모델, 데이터, 네트워크의 안보 능력을 갈층 강화하고 연산력 시스템의 전반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차이나 유니콤, 화북 랑방 데이터 센터, 차이나 모바일 후커트 지능형 컴퓨팅 센터, 합비지능형 컴퓨팅 후커트 기지를 방문하고 기업의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홍반 데이터 자원,

0: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립 자강을 견제하고 량원 혁신 생태계를 형성하며 핵심 기술 공략을 추진하고 표준과 규범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사용 가능해서 사용하기 좋은 수준으로 빠르게 나아가도록 추진해 발전 주도권을 소중히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시장 수요에 따르고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며 연산력의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 보편적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풍반 풍력 자원과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내몽골에서 녹색 전력은 비중이 높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내몽골 전력그룹과 중금 데이터 울란차보 무탄소 연산력 기술을 방문하고 연산력과 전력의 협력, 저탄소 연산력 발전 등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력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며 에너지 자원 배치와 연산력 시설 건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전력으로 연산력을 강화하고 연산력으로 전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용의 전력 시스템의 활용을 지지하고 녹색 전력의 직결을 탐구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지능형 에너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연산력 통합 네트워크 발전의 녹색 기반을 다지합니다. 올 들어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과 가격 요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에너지에 대한 생산과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사회의 안정한 운영을 확보해야 합니다.
1: 한정 국가보조석이 18일 북경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무역투자촉진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한정보조석은 현재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세계경제와 무역질서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위험과 도전의 직면에 어느 나라도 홀로 무사할 수 없다며 단결과 협력, 개방과 포용을 견제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념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진하며 새로운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며 호혜상생을 기반으로 한 공동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한정부주석은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경제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다자주의와 개방협력을 확고히 수호하며 글로벌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신기술의 견인과 역량 강화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과학기술 혁신성과가 각국 이민에게 더 큰 혜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공동으로 향상시켜 산업협력, 기술교류, 표준 접목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경제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약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관리 장기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를 견지하며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여합니다. 한정부주석은 올해는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원년이라며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계속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무역촉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무역투자촉진정상회의는 올해로 5회 연속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며 미래를 연결하자입니다. 외국 정부 부문, 국제기구, 경제기구, 외국 업계협회상회, 글로벌 무역촉진기구, 중외기업 대표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한정부주석은 행사에 참석한 에스파냐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디아스를 만났습니다.
0: 중공정 방공청이 최근 중국 공산당 당원 발전 사업 세칙을 인쇄 배포하고 각지 각 부문에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동지를 발송했습니다. 동지는 당원 발전 사업은 당 건설에 매우 중요한 기초 공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조직 부문은 새 시대 당 건설의 총체적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 방침을 실행해야 합니다. 당원 발전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을 중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삼아 세칙의 제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준을 견제하고 절차를 엄격히 하며 심사를 엄격히 하고 교류를 엄숙히 하여 당원 발전 사업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정치적 기준을

0: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과 양성을 강화하며 사상적 입당을 옮겨게 하여 발전 대상의 입당 동기, 정치적 자질, 현실적 행동을 엄격히 심사하고 정치적 심사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입당 관문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당문대학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년과 산업, 노동자, 농민, 지식인 중에서 당문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신흥 분야에서의 당문 발전 사업도 잘 수행하여 기초를 더 튼튼히 다짐으로써 당의 호소력, 응집력,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이 세칙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1: 국무원보도 판공실이 18일 소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첫 4개월 동안 국민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이 중 첨단 기술 제조업은 12.6% 성장하여 고도화된 제조업이 성장 안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를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9% 증가했고 서비스 소매액은 5.6%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행 자문, 임대 서비스, 교통 출행 서비스, 스포츠와 레저 서비스 부문의 소매 총액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대외무역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화물 수출입 총액은 14.9% 증가했으며 전기차와 풍력 발전 설비 등 친환경 제품의 수출액은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보도대변인이며 총경제사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인 부릉휘는 4월 경제특점을 생산공급의 지속적인 증가, 취업과 물가의 전반적인 안정, 발전동력의 최적화와 고도화, 회복력과 활력의 지속적인 발현으로 요약했습니다. 부릉휘 대변인은 특히 신질 생산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릉휘 대변인은 첨단 제조업의 경우 비행기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5.7%, 생물의약품 제조는 12% 증가하는 등 좋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침투가 빨라지면서 전자정보통신 등 업종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0: 호남과 광주에서 폭우와 홍수,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한 후 국가재해방지조감위원회 판공실과 응급관리부,

황서류수는 19일 영시에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18일 저녁 9시 44분 료조시 류남구에서 리히터 규모 5.2 지진이 재차 발생하면서 류남구 라카촌의 가옥 한 채가 무너지고 봉산촌에는 락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진 발생 지역에 가설한 临시 대피소는 99개, 대피한 대중은 4천 명 이상입니다. 광서 류조시 체육센터와 여러 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개방한 상황입니다. 류남구 당면에 서기 소원은 여진과 재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부상자 치료, 군중 대피, 위문 사업을 참답게 진행하고 물자 보장 등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기 전에 주민들이 자해로 거처에 돌아다니거나 기타 위험한 구역에 가 새로운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한편 안전 위험 부담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 이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할 것입니다. 호남성 성문현은 연일 지속된 극단적 강우 날씨 때문에 18일 저녁 7시까지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연락 도절된 상황입니다. 현재 대피한 주민은 18,406명이며 재해 지역 주민들의 기본 생활은 안정적입니다. 송문현 응급관리국 양연국 국장은 통신과 일부 도로, 전력 등에 대해 긴급 호수를 진행하고 호남성에서 조문 구조팀 100여 명을 파견해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7일부터 18일

0: 187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18일 저녁 8시까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연락 도절된 상황입니다. 응급 구조 사업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허브 경주는 18일 중심 구역에 대해 생산과 작업, 경영 활동, 운송 수업을 중지시키고 재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문시 사양현 기산진과 조회 교수는 조민위원회와 학교에 临시 대피소를 설치하고 식수, 식품, 이불 등 기본 생활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사양현 기산진 당청풍 부진장은 응급구조대원 300여 명을 동원해 조지대 주민과 독고로인 등 군체에 대한 배치사업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간추린 공약뉴스입니다. 상무부 등 6개 부문이 출국 세금 환급 조치를 강화하고 입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조건을 갖춘 더 많은 상가가 세금 환급 상가로 등록되도록 동의하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지역 간 상호 인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0: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1선 도시의 신규 상품주택 판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으며 중고주택 판매 가격은 전월 대비 0.4% 상승해 상승폭이 전월과 같았습니다.
1: 국가우선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국 택배 발전 지수는 444.4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며 업계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배 기업들은 스마트 로봇견, 드론 등 스마트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제철 농산물의 상향 운송을 강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국가철도

0: 시작했습니다. 대회는 일부 국가가 제기한 이른바 대만을 관찰원 신분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참여시키는 제안을 대회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연십 년째 이른바 대만 관련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 대만 지역을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기타 국제기구에 참여하게는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반드시 한계 중국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른바 대만 독립은 통하자느며 이른바 독립을 도모하려는 도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창희였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종에서 분별하자 시간에는 40년간의 지속적인 분투로 생태 환경을 개선한 내몽골 정수하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제17진 보츠와나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 높은 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하자. 2021년 11월 1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제3차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협력 분야를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건강, 녹색, 디지털, 혁신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고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해야 합니다. 방역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계속하여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가를 능력껏 도와주어야 합니다. 개발 도상국의 에너지 녹색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에 관한 정보 공유와 능력 건설을 추진하며 생태 환경 및 기후 정비 관련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실크로드 전자상 거래를 발전시키며 디지털 협력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행동 계획을 잘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0: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위하여 보다 잘 복무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통괄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새로운 주력점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연결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각자 특색을 지니면서 상호 보완되는 원활하고 안전한 육상 통로를 서둘러 보완하고 해상 배치를 최적화하여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원활화와 상호 연결 및 소통을 강화하고 공급원의 다원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민생 프로젝트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가 인민대중의 획득감을 신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통괄적인 계획을 강화해 대중의 염원을 잘 반영하고 인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보다 많이 내야 합니다. 위험 예방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위험 예방 통제 제도를 실행하고 기업의 주체적 책임과 주관 부문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경유해 프로젝트의 위험에 대하여 전천후적 조기 경보와 평가를 진행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모색 구축하여 적시에 조기 경보를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리익 보호, 국제 반테러리즘, 안전 보장 등 기재의 협동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방역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협력을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경유해 인원의 생명 안전과 심신 건강을 전력적으로 보장하며 예방 통제 조치의 정밀성을 높이고 노동자 고용 수요, 인원 교대 귀국, 물자 공급, 자금 지원 등을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민들이 자각적으로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합니다. 체계가 완비화된 부패 척결 관련 소비의 법률 및 법규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국제 부패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각 부류의 기업은 경영 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절대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규율 및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하여서는 발견하는 족족 엄숙히 처리해야 합니다. 통괄적인 조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영도 소조는 중대 교획, 중대 정책, 중대 프로젝트, 중대 문제, 연간 중점 업무 등에 대한 조율과 감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관계 부문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 사업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고 경유해 프로젝트 건설과 위험 예방 통제 책임을 통일적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참여하는 위치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량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리념, 원칙, 방식 등을 깊이 있게 해석하며 함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40년간의 지속적인 분투로 생태 환경을 개선한 내몽골 중수하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이곳은 바람이 불면 황사가 하늘을 가리고 비가 오면 홍수가 집터를 삼키던 생태 사각지대였습니다. 사막화가 심

심각하고 산림 피복률은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숲과 초지가 울창하고 산천이 부르른 오아시스로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는 수월을 통해 사막에서 록색을 찾아내고 록색으로 부를 창조하면서 정수하현은 생태 구성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막을 다스리고 현을 진흥시키는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정수하현 림업초원국 사핵을 국장에 따르면 수십 년간의 공략으로 전현의 생태 반도는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현 전체 림지 면적은 총 면적의 35.34%를 차지하는 9만 9,500헥타르에 달하고 산림 피복률은 20.62%까지 올랐습니다. 초지 면적은 총 면적의 35.66%를 차지하는 10만 500헥타르에 달했으며 초원 종합 식생 피복도는 50% 안팎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생태 장벽이 강화되고 록색의 바탕이 더욱 두터워지면서 한때 척박했던 황토고원은 생기 넘치는 생태적인 고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생태 기적의 배후에는 대를 이어온 사막 퇴치면의 혼신이 있었습니다. 북보향의 간부였던 로전우는 주민들 사이에서 록색 우공으로 불리웁니다. 1970년대 후반 민둥산과 모래바람이라는 난관 앞에서 그는 자발적으로 사막 퇴치 기치를 좁혀들고 설선수범하여 식수조림을 진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산봉우리 서기로 불렸습니다. 당시에는 물과 흙이 부족하고 바람이 세차 나무 심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는 민병조림 돌격대를 조직해 산에서 먹고 자며 숲을 가꾸었습니다. 그는 묘목 생산과 조림병행, 전문가와 주민협력 모델을 혁신적으로 도입했으며 방아산, 수초구, 구자상 등 민둥산에 유송, 락엽송, 개소나무, 산사나무 등 내근성 수종을 심으며 황무지를 녹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북보향로인 장리충은 감에 젖어 그때 우리는 로소기를 따라 날이 밝아지기 전에 산에 올라가 해가 져서야 돌아왔다면서 손이 트이고 발에는 물집이 생겼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소기는 산이 부르러야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다고 했기에 우리는 그를 따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으면서 민둥산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1979년부터 1986년까지 로전후는 대원들을 이끌고 만 9,800여모의 조림을 완수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6만 여모의 나무를 심어 160여 개의 골짜기가 모두 록색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그는 여전히 산림을 순찰하면서 걸을 수 있는 한 자손들을 위해 이 록색을 지켜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소박한 맹세를 평생 실천한 그는 우공이 산을 옮기는 의지로 정수와의 사막 퇴치의 길을 조명했습니다. 현재 초록색으로 물든 산을 바라보는 주민 왕화는 예전엔 바람만 불면 입에 모래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문만 나서면 나무가 있고 고개를 들면 푸른 하늘이 보인다면서 황사도 없어지고 홍수도 사라졌으며 땅도 비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자나무 열매를 따고 살구씨를 수확하며 집 앞에서 수입을 올립니다. 이 모두가 선배들이 남겨준 록색 은행 덕분입니다. 로존의 정신은 정수하현 전체의 사막 퇴치 역량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산북 방호림, 북경 천진, 풍사원 퇴치 등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부 사막화 지역에는 자주버들과 가라가나 나무를 심어 모래를 고정시키고 바람을 막았으며 구릉 지역에는 유송과 잣나무를 심어 수토를 보존했습니다. 건조한 야산에는 산자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어 생태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습니다. 현재 북보천에는 길이 20km, 넓이 10km의 생태림대가 형성되어 사계절 내내 생기를 띠고 황사와 홍수재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30년간 큰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막화 토지는 옥토로 변했고 친환경 산업이 동시에 흥하여 많은 가구들이 연간 3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려 환경보호와 수입 증대가 동시에 현실로 되었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곳이 울창한

0: 과모범현, 전국 생태건설 공헌 선진 집단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후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장
2: 아침 8시각 갓 지난 시각 보츠와나 수도 가보론에 위치한 마리나 공주병원 산부인과 진료실 밖 대기석은 이미 예비 엄마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중국 복건 제17진 보츠와나 의료지원팀 산부인과 라금 명주인이 현지 젊은 의사들과 함께 초음파와 도플러, 심음 측정기 등 검사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이미 환자들의 병력서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보츠와나 최대 국립병원인 이곳은 전국 각급 병원에서 송부된 환자들을 받으며 다수의 위급 중증 환자 치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특히 산부인과는 극도로 다망했습니다. 오전 내내 30여 명의 임산부를 진료한 뒤 라그명 주임은 병력서를 정리하며 외래 진료는 일상 업무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료는 오후 5시쯤에야 끝나고 밤에는 당직 근무를 서면서 언제든 응급수술에 투입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한 응급 사례는 탯줄 탈출과 태아 심박수 이상 증세를 보인 환자였습니다. 라그명 주임은 진단 후 다학제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마치고 태아를 무사히 분만하기까지 단 7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결정부터 태아 분만까지의 시간은 산부인과의 응급 제왕 절개 수술 역량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는 30분 이내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과거 마리나 공주병원의 이 지표에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을 넘겼습니다. 라그명 주임은 산부인과 응급 상황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국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산부인과 과장이었던 바야디 하상과 협력해 신속 대응팀을 조직했습니다. 산부인과 마취과 중환자실 등 협력 과정을 정비하고 야간 비상훈련을 중점 강화했습니다. 지속적인 조율과 최적화 끝에 해당 병원의 수술 결정부터 태아 분만까지의 시간은 25분 내지 30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라그명 주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수술을

0: 압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일련의 시스템이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1년부터 중국 복건성은 무정 17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의료진을 보츠와나에 파견했습니다. 제17진 의료지원팀 범만동 팀장에 따르면 2024년 7월 45명의 대원들이 보츠와나에 도착한 후 가보론의 마리나 공주 병원과 두 번째로 큰 도시 프랭시스타운의 응가모델레 종합병원에 나뉘어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2년간 의료팀은 진료 18만여 건, 수술 5천여 건을 수행했으며 7차례 무료 진료 활동을 펼치고 1천여 명의 현지 의료진을 양성했습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하고 국경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중국 의료지원팀 정신의 고무 아래 제14진 의료지원팀 수술실 간호사였던 장기는 2024년 다시 한번 보츠와나 땅을 밟았습니다. 응가모델레 종합병원에서 장기와 함께 근무했던 외과 의사 투미산 투엘로는 여기서 그녀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지 병원이 소모품 부족이나 정전 등 어려움에 자주 봉착하지만 장기는 매번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전용 소모품이 없으면 즉석에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거즈를 복강경 수술용 거즈로 재단하고 의료용 장갑을 검체 봉투로 개조하며 수술 중 무영 등 전원이 나가도 최단 시간 내에 예비 조명을 가동해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두 차례의 보츠와나 파견 소감에 대해 장기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현지 젊은 동료들이 이제는 핵심 역량으로 성장한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가 떠나더라도 여기에 떠나지 않는 팀을 남겨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송과 진행의 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네, 와이파이가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인데 이 말이 정말일까?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와이파이 신호가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런 방사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으며 X선이나 CT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처럼 인체 세포나 DNA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방출하는 방선 강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한계치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재 이 강도의 비전리 방사선이 인간의 인체 기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김시린 씨의 글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정조지와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변가사협회 회원이고 아동문학작가인 최길록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부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종대한 개혁 조치들은 전 국면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착실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선립 후파의 원칙에 중시를 돌려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진취하고 전술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며 개혁의 절차를 잘 파악하고 개혁의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일부 개혁은 복잡한 리익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진취의식, 기회의식,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적합하지 않은 리익구조를 과감하게 타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법과 책략을 강구하여 개혁 과정에 부딪히는 모순과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연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이 심층적으로 추진될수록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군대와 지방 각 측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애로사항과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과 단위는 대국관념을 강화하고 전반적 리익, 총체적 리익, 장관 리익을 도모하여 국가가 전반을 위해 복무하고 요소가 체계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협상과 연결을 강화해야 하는 바 주요 책임 단위는 능동적으로 이를 성취하고 참여 단위는 적극 협력하여 직책 분담에 따라 재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각 방면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의견과 건의를 널리 수렴하여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지혜와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와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조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찰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0: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종속인은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에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처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물은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금형 종속인은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이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장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진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업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총임을 떠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오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 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와 나와 그리고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김시린 씨의 글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쏜살처럼 지나간다더니 나도 어느덧 60세를 넘긴 노년기에 들어섰다. 생활 형편이 펴이면서 나도 남들과 같이 각종 무료 운동 시설을 찾아다니며 신체 단련을 하고 있다. 몸을 단련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유쾌하다. 그런데 겨울철 스케이트를 탈 때면 지금도 알지 못할 낯선 친척에게서 얻었던 스케이트를 생각하며 그분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밀려온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50여 년 전 내가 12살쯤 되던 지난 세기 70년대 중반쯤이었다. 큰 형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쟁이가 되어 올해 가난 때문에 자주 뵙지 못했던 용정 외삼촌을 찾아서 가보라고 어머니에게 차비와 용돈을 대주었다. 어머니와 큰 형님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우리 집이는 왕청에서 기차를 타고 도문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다. 나는 기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꼭 따라가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예전에도 둘째 형님이 북경에 갈 때 따라가려 했지만 마을 끝 다리에서 쫓겨난 아픈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터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졸랐다. 어머니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몇 번이고 떼를 썼다. 옷은 형님들이 입다 버린 낡은 옷분들이었고 그런 걸로 친척 집에 가는 것은 어머님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떠는 날 버스에 오르려는 나를 큰 형님이 쫓아내 결국 오르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기차를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버스가 떠난 뒤 나는 왕청역으로 가는 산길을 다름박질했다. 역에 도착하니 다행히 기차가 오기 전이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고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죽여 어머니 일행을 찾았다. 큰 형님 눈을 피해서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엄마라고 부르사 어머님은 무척 놀라면서 내 얼굴에 땀을 닦아주셨다. 큰 형님은 나를 집에 돌아가라고 윽박질렀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따라 나서는 나를 뛰놓기 난처했는지 결국 허락하여 나도 기차에 오를 수 있었다. 도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다. 큰 아주머니가 나에게 새 옷을 사입히고 리발관에서 머리를 깎아주었다. 밤이 되면 자주 정선되던 시골에서 자란 나는 밝은 전등 아래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가지를 처음 구경했다. 백화상점과 리발관 그리고 불이 켜진 밤길은 내게 생전 처음 보는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다음날 조양천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룡정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어머님이 교장인 외삼촌 집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한 누나가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외삼촌 집에 도착했다. 나는 생전에 처음으로 도시의 외삼촌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며칠 후 어머님을 따라 여러 친척 집을 다녔다. 그중 한 집에서 점심으로 들이장을 끓였는데 배고프던 시절이라 더욱 맛있게 먹었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밖에서 나가 놀았다. 그런데 그 집 헛간벽에 스케이트가 걸리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 갖고 싶었다. 집에 들어와 어머님께 스케이트를 달라고 조르자 어머님은 안 된다고 막아 나섰다. 나는 울상을 지으며 계속 떼를 썼다. 집 주인분은 그게 우리 집 아들이 타는 것이라 마음대로 줄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나는 계속 칭얼거렸다. 내가 하도 끈질기게 떼를 쓰자 결국 그분은 애가 자꾸 욕심내니 어쩔 수가 없네 가져가거라 하셨다. 나는 바로 창고로 달려가 스케이트를 목에 걸었다. 그렇게 나에게 생긴 스케이트는 내 사랑이 되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스케이트를 타며 실력을 다졌다. 지금 60이 넘어서도 얼음판을 날듯이 달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스케이트 덕분이다.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그때 일들이 떠오른다. 내 어머님의 면목으로 아들의 소중한 물건을 내준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른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어떤 친척이 되는지도 나는 모른다. 지금 그분도 그분의 아들도 늙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후손이 있을 터이니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할머니 가문 쪽으로 추측해 연락해보았지만 다 죽은 사람들을 왜 자꾸 기억하냐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머니 생선이 물어볼 것을 자일 빌미로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결국 나는 어머님과 그분께 영원히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을 지고 말았다. 친척 관계는 물질적 교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가난한 나를 데리고 간 어머님께 친척들은

지고 있다. 다시는 갚지 못할 그 빚을 생각하면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그분들이 따뜻했던 인정이 무척 그리워진다. 이제라도 그분들의 소중한 인정 세계를 이어받아 친척과 모든 주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뜻있는 삶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님 세대분들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일이라고 나는 마음에 새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동년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물 속의 개구리는 우물 테두리만한 하늘밖에 알지 못한다는 말로 견문이 좁고 세상 물정이 어두우며 자고자대, 즉 스스로 자기를 지켜 세우며 잘난 체하고 교만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정저지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자는 가을 전에 죽어가는 벌레에게 얼음에 대한 화제를 논하지 말라, 여름 벌레는 얼음을 본 적 없으니 담론의 여지가 있겠는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장자 추수에 실려있는 한편의 우화는 생물이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매우 총명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버려진 작은 우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거리는 풍성하고 더욱이 자기를 해칠 자도 없으니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거북이 해안에 올라왔습니다. 바다 거북은 바다 생활에 몸이 건조함을 느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육지를 다니며 해안가에 있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곳곳에 울창한 숲풀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있으며 벌과 나비들이 그 속을 날아가는가 하면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경치를 감상하던 바다 거북은 땅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우물 벽에 청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청개구리도 심심했던 차라 손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는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저희 집을 보세요. 매우 널찍하고 안에는 맑은 물도 있습니다. 우물가에는 랑간에서 몸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바다 거북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신난 청개구리는 자랑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제가 가장 신나는 것은 우물에서 수영하는 것인데 수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물 벽을 오르는 것도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청개구리 열정에 감동을 받은 바다 거북은 우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우물의 난간에 걸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무척 아쉬워하면서 청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본 적 있나요? 일망무지하고 아득히 멀어서 끝없는 바다 말입니다. 바다의 크기는 몇만 리나 되고 그곳에는 수천 수만 종의 고기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뭄이 9년간 지속되어도 바닷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모습이 아닐까요? 바다 거북의 말을 들은 청개구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청개구리의 상식으로는 바다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9년의 가뭄이 아니라 1년만 가뭄이 들어도 우물이 말라서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자신의 식견이 너무 짧았음을 알고 창피한 나머지 우물 속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네, 정저지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견문이 좁고 세상 물정이 어두우면서 자고자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 네, 폐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가 금연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망가진 폐 사진을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담배를 태우시면 생명이 위험해요. 죽을 수 있다고요. 네, 의사는 자신의 표현이 지나친 줄 알지만 어찌되었건 환자의 행동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직면적 소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더 피우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인간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항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조언을 해주어도 고치지 않고
잔소리라면서 듣기 싫다는 말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어머니가 요즘 자녀에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전에는 독한 말투로 이 녀석아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아들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말투는 잔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을까? 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이라도 못되게 해야 같이 화를 낼 텐데 상대방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니 화를 낼 수도 없고 우라만 쌓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네,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에 대한 동기를 실려줘야 합니다. 네, 이럴 땐 강한 잔소리보다 열린 질문의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네, 열린 질문이 무엇인가? 아들,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이는 질문이긴 하지만 닫힌 질문입니다. 아들, 요즘 공부하기가 어때?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이것이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보, 술 끊는다면서 어제 또 술 먹고 들어왔죠? 는 닫힌 질문입니다. 네, 여보, 술 끊기가 힘들죠? 술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는 열린 질문입니다. 네, 이제 감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열린 질문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묻는 구조 때문에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마음이 열립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술을 끊으려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쉽지 않아라는 답이 나오고 술 대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어 얻은 결론이라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몸의 장기를 이식하면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남의 생각을 이식하는데도 네, 당연히 심리적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이식해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네, 스스로 답을 생각해서 변하도록 질문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열린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네, 빨리 변화시키고 싶은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변화에는 꼭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그대는 봄입니다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회원이시고 아동문학작가인 최길록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창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저희 방송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신체가 네, 조금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2: 예, 덕분에 괜찮습니다. 아, 제가 비록 거기 병마로 고생하긴 하지만은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를 그 미룰 수는 없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동구 조선 쪽 그 분들께 그 알려진다는 것이 더없이 행복하고 다당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 병마로 지금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래서 거기 많은 그 사람들이 오는데 나서기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아프신 상황에서도 저희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예전에 교원으로 일하셨고 또 연변 작가 협회에 가입하셔서 네, 글도 많이 쓰셨던데 네, 언제부터 네, 그 가사 창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까?
2: 네, 저는 제1차 조선족 가사 창작 박물관에 참가하여 가사 창작에 대한 지식을 조금 배웠고 그 강습반이 끝나자 2차 가사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동안 가사 창작을 하다가 문학 창작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잠시 탈퇴하였다. 제가 쓴 동료 랑협이 동료제에서 3등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고 2021년 1월에 다시 연변 가사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김광중 회장님께서 각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에 연변 가사협회는 그 어느 협회보다 대단히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배움의 활무대입니다. 연변 가사협회에 몸을 담고서 저는 로맨에도 불편한 그 지역으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창작하는 정신을 배웠고 어르신들이 그 겸손성과 책임성도 배우면서 자신을 부단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왕 조선말 방송국 연변 가사협회 회장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그럼 첫 곡으로 우리 집에 경사가 났네라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만들게 된.

0: 계기는 무엇입니까?
1: 우리 집에 지금 사남매는 이해할 수 선생님이 자꾸 가시고 원숭이의 부처님이 불렀습니다. 이 가사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아이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듦에 따라 학교가 폐교되고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교육 현장이 크게 변동되는 가슴 아픈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실에서 놓고 볼 때 결혼과 생육은 중요한 인생 대상이고 한 나라의 중요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대학생 아들이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기쁨을 쓰고 2절에서는 아들

전통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세대들이 조금 나아 촉동 듣고 그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도 담았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개척자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민족들이 그 연변 땅을 개척한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1: 이 개척자의 노래는 이 하수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김순희 가수님이 불렀습니다. 텔레비에서 전쟁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사람들은 집을 잃고 멀건 죽물 마저 먹지 못하고 배를 골아야 하고 거기에 물도 바로 마실 수 없고 학교도 무너지고 그런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강대한 중국에 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 뿌리를 박은 개척자들을 생각하게 되고 개척자들의 업적을 생각하게 되고 행복 속에서 행복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넓은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땅에서 더욱 분투하여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펼치시면 하는 바람으로 수행되겠습니다.

0: 네, 그 상처라는 노래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셨던데, 혹시 그 선생님의 인생을 노래한 작품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는 비교적 고독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가난도, 육체도, 그리고 고독도 상처로 남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토록 아픈 상처는 세월 가도 아물지 않고 가끔씩 자신을 괴롭히면서 삶의 질과 행복감을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서 해탈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이 가사를 썼습니다.
0: 네, 요즘은 어떤 작품을 또 구상 중이신지 볼
1: 그리고
0: 수 있겠습니까?
1: 요즘 교원님의 행복이란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자들 맺힌 한국 언어 다방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미 갈라진 지 32년이 되는 저한테 화상 통화를 했고,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감동되어 눈물이 나고 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사에 좋은 곡을 붙여주신 작곡가 선생님들과 열심히 불러주신 가수님들, 그리고 아침들의 편곡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창작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오래오래 불려질 가사를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합작으로 선정되는 노래가 그렇게 생명되게 긴 노래가 되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열심히 창작하렵니다. 나의 가사로 된 노래가 얼마 못 가서 어느 날 세월의 뒤안길로 먼지처럼 사라진다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보냈다는 것으로 후회와 유감은 없을 것입니다.
0: 네, 끝곡으로 최길록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 상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가 절약 사회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한 종료 지시가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리강 총리가 북경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조락지 위원장이 그루지아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0: 세계보건기구가 연10년째 이른바 대만 관련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가 최근 절약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중국 절약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이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철학사회과학 전선 근무자들은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는 철학사회과학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철학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고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철학사회과학 전선은 당장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찰 실시하고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며 지식혁신, 리론혁신, 방법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아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을 위해 유력하게 봉사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과학사회주의 교육연구부 주임 동진화는 당학교는 반드시 시종일관 올바른 정치 방향과 학술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당의 의식형태 사업의 중요한 최전방 진지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혁신이론의 체계화와 학류화 연구와 해석을 추진하고 짙은 학술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술적 성실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 전환을 추진하는 면에서 당 학교 3일꾼들은 책임감을 갖고 실제적 업적으로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당을 위해 대책 건의를 내놓아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가 2016년 5월 17일 철학사회과학 실무좌담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을 떠올리면서 청와대학 중공당사 당건설연구원 소규청 부원장은 관련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말해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이 키를 잡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인도를 견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는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 존칙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교육과 과학연구 일선에서 철학사회과학 연구 분야에 깊이 뿌리내리고 리론 연구와 해석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에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뇽아사회과학원 사회학 법학연구소 연구원 리보평은 청소기는 철학사회과학 발전에 대해 아주 높은 평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보평 연구원은 서부지역의 발전은 철학사회과학에 대한 수요가 아주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뇽하의 구체적 요구, 철학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고 뇽하의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화를 위해 철학사회과학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새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전면적 시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의 혁신 이론의 체계화 학류화 연구와 해석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철학 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중국의 질문, 세계 질문, 이민의 질문, 시대 질문에 더 훌륭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철학사회과학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할빈공업대학 막소주의 학원의 염금홍 교수는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는 사회과학 사업의 발전과 리론에 따른 인재육성 사업의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각적으로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을 학술적 사명으로 삼고 교수 실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학술 연구에서 난제를 해결하며 막소주의 이론과 인공지능 등 학문의 교차 융합을 촉진하고 연구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서한교통대학 막소주의 학원 박사 연구생 우강강은 청소기 중요한 지시와 요구를 관찰하려면 우선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하고 연구하고

0: 연구한 것을 손자적 임무로 삼고 개인의 학술 방향을 국가 발전의 전반적 국면과 학과 건설의 수요에 용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철학 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북경 외국어 대학 막소주의 학원 왕만천 부원장은 외국어 대학은 막소주의에 대한 연구와 해석, 선전과 전파의 독특한 진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철학 사회과 구축을 추진하려면 중국 특색, 중국 품격, 중국 기상을 갖춘 학과 체계, 학술 체계, 발언 체계 등 면의 건설을 강화해 세계가 중국을 더 잘 료해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중공장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18일 북경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신질 생산력 발전과 현대화 산업체계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논술과 지시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인공지능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혁신 발전을 견지하고 응용 방향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의 교체와 성격을 적극 촉진하고 인공지능이 제조업의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으로 힘을 부여하도록 힘써 추진하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우세를 다그쳐 육성하고 형성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선후해 북경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 유한회사, 쇼미자동차 과학기술유한회사를 방문하고 지능형 로봇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다양한 장면의 제품 응용과 전시를 참관하고 생산작업장에서 스마트 제조와 품질 검사 등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형 모델, 고급 제조, 신소재 등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직접한 지능형 로봇은 인공지능과 선진 제조업의 융합과 발전에 중요한 담체라고 표했습니다. 기초연구와 핵심 기술 공략, 첨단 기술 탐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술 혁신과 산업 서비스 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고 완제품과 핵심 부품, 지능형 결책과 제어 시스템 등 분야의 혁신 돌파를 다그치며 지능형 로봇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과학기술의 생명력은 응용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능형 로봇 산업은 발전 공간이 크므로 초대형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 완비화한 산업사슬, 풍부한 응용 장면 등 우세를 발휘하고 대규모 설비 갱신과 최초 장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며 정부 부문, 국유기업 등이 응용 장면을 개방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전제로 지능형 로봇의 대규모 응용을 지지하고 실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진하고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당면 인공지능과 선진 제조업이 심층 융합하면서 생산 제조 모식과 산업 형태를 근본으로 바꾸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승격시키며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차세대 스마트 제조를 다그쳐 발전시키는 한편 표준 선도, 인재 지원,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산업별 대형 모델과 지능체 개발 응용을 지지합니다. 차세대 지능형 장비와 제품의 연구 개발을 고무하고 중점 업종을 디지털 지능화 전환을 분류해 추진하며 응용 서비스 업체를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체계의 전반적 비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더 많은 기업을 지지하며 기업, 학교, 연구기구 간 협동 공략을 강화하고 개발, 생산 제조, 운영 관리, 판매 후 서비스 등 전 과정의 지능화 성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능형 제품과 지능형 서비스의 새 형태, 새 모델을 육성하고 산업 전환과 성격을 더 잘 이끌며 대중의 생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윤력, 오정룡 등이 함께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8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그루지아 파푸아시빌리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금형 주석과 그루지아 지도자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은 전략 동반자 관계를 건립했고 쌍무 관계는 고품질, 전방위적 급속 발전 궤도에 진입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그루지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량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 내포를 부단히 풍부히 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그루지아가 대만과 신강, 소장, 향항, 인권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장기적으로 지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루지아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실정에 어울리는 발

0: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시종일관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에 가장 먼저 호응하고 참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그루지아와 함께 호혜 상생을 견제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에너지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교육, 문화, 관광과 청년 등 분야의 협력과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들은 그루지아 의회와 함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조문위원회, 량자 5호 소소, 인대 대표와 의원 간의 5호 왕래를 강화하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립법, 감독사업, 지속가능 발전, 생태문명 건설 등 의제를 둘러싸고 교류와 상호 참조를 전개하고 쌍무실무 협력을 위해 량완 법치 환경을 조성하길 바랍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과 국가발전계획법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파푸 에슈빌리 의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는 그루지아는 중국과 함께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하고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공동 수호하린다고 표했습니다. 그루지아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무역, 문화 등 제분야에서 쌍무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그루지아 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 함께 5호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 간 진선적 민심 기반을 다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립법기구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1: 전국 정협주석 왕호등이 18일 북경에서 그루지아 파푸야 슈빌리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능 정협주석은 중국과 그루지아는 진실하고 믿음직한 좋은 친구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그루지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근본적 준칙으로 삼고 서로 핵심 리익에 관한 문제에서 확고히 지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 분야와 신흥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 확대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며 인문 교류를 밀접히 하고 서로 익숙하고 친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자간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며 함께 나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파푸야 슈빌리 이상은 수교 30여 년 내 양국 관계가 거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정치, 경제, 인문 등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루지아는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호혜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사회 각계의 친선을 증진하고 그루지아와 중국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 발전을 함께 촉진하기를 바랍니다. 왕동봉 등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최근 선화유 북경 하북 내몽골에서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따라 포괄 설계와 과학적 기획을 강화하며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과 집약적 고효율 이용을 추진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경 인공지능 공공연산력 센터와 내몽골 클라우드 연산력 자원 관측 조정 플랫폼에서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력 시설 계획에 관한 설명을 정취하고 연산력 자원 조정 등 상황을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력은 국가 종합 공력의 중요한 구현이므로 총체적으로 배치하고 질서 있게 건설하며 공급과 수요의 적합성, 연산력과 전력의 협력을 중시하고 전국 단일 네트워크 형성을 다그치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연산력 관측과 조정을 강화하고 분산된 자원을 통합 이용해 다원화 연산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당면 전통적 위험 부담과 신흥의 위험 부담이 겹쳐 나타나는 상황에서 시설, 모델, 데이터, 네트워크의 안보 능력을 갈층 강화하고 연산력 시스템의 전반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철상 부총리는 차이나 유니콤, 화북, 량방 데이터 센터, 차이나 모바일 후커트 지능형 컴퓨팅 센터, 합비지능형 컴퓨팅 후커트 기지를 방문하고 기업의 연산력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홍반 데이터 자원, 드넓은 응용 장면 등 우세를 잘 활용하고 연산력 시설 건설, 모델, 알고리즘 발전, 데이터 사원 공급을 조화롭게 추진한 한편 디지털 지능화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립 자강을 견제하고 량원 혁신 생태계를 형성하며 핵심 기술 공략을 추진하고 표준과 규범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사용 가능해서 사용하기 좋은 수준으로 빠르게 나아가도록 추진해 발전 주도권을 소중히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시장 수요에 따르고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며 연산력의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 보편적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풍반 풍력 자원과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내몽골에서 녹색 전력은 비중이 높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내몽골 전력그룹과 중금 데이터 울란차보 무탄소 연산력 기지를 방문하고 연산력과 전력의 협력, 저탄소 연산력 발전 등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연산력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며 에너지 자원 배치와 연산력 시설 건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전력으로 연산력을 강화하고 연산력으로 전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용의 전력 시스템의 활용을 지지하고 녹색 전력의 직결을 탐구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지능형 에너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연산력 통합 네트워크 발전의 녹색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올 들어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과 가격 요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에너지에 대한 생산과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사회의 안정한 운영을 확보해야 합니다.
1: 한전 국가부주석이 18일 북경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무역투자촉진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한전 부주석은 현재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세계경제와 무역질서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어느 나라도 홀로 무사할 수 없다며 단결과 협력,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념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진하며 새로운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며 호혜상생을 기반으로 한 공동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한정 부주석은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경제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다자주의와 개방협력을 확고히 수호하며 글로벌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신기술의 견인과 역량 강화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과학기술 혁신성과가 각국 이민에게 더 큰 혜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공동으로 향상시켜 산업협력, 기술교류, 표준접목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경제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약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관리 장기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를 견지하며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여합니다. 한정 부주석은 올해는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원년이라며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계속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무역촉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무역투자촉진정상회의는 올해로 5회 연속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며 미래를 연결하자입니다. 외국 정부 부문, 국제기구, 경제기구, 외국 업계협회 상회, 글로벌 무역촉진기구, 중외기업 대표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한정 부주석은 행사에 참석한 에스파냐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디아스를 만났습니다.
0: 중공정 방공청이 최근 중국 공산당 당원 발전 사업 세칙을 인쇄 배포하고 각지 각 부문에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동지를 발송했습니다. 동지는 당원 발전 사업은 당건설의 매우 중요한 기초 공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조직 부문은 새시대 당건설의 총체적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 방침을 실행해야 합니다. 당원 발전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을 중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삼아 세칙의 제반 교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준을 견제하고 절차를 엄격히 하며 심사를 엄격히 하고 교류를 엄숙히 하여 당문 발전 사배지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정치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과 양성을 강화하며 사상적 입당을 엄격히 하여 발전 대상의 입당 동기, 정치적 자질, 현실적 행동을 엄격히 심사하고 정치적 심사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입당 관문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당문 대우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년과 산업, 노동자, 농민, 지식인 중에서 당문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신흥 분야에서의 당문 발전 사업도 잘 수행하여 기초를 더 튼튼히 다짐으로써 당의 호소력, 응집력,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이 세칙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1: 국문보도판공실이 18일 소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첫 4개월 동안 국민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이 중 첨단기술 제조업은 12.6% 성장하여 고도화된 제조업이 성장 안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를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9% 증가했고 서비스 소매액은 5.6%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행 자문, 임대 서비스, 교통 출행 서비스, 스포츠와 레저 서비스 부문의 소매 총액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대외부역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화물 수출입 총액은 14.9% 증가했으며 전기차와 풍력, 발전 설비 등 친환경 제품의 수출액은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보도대변인이며 총경제사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인 부릉휘는 4월 경제특점을 생산공급의 지속적인 증가, 취업과 물가의 전반적인 안정, 발전 동력의 최적화와 고도화, 회복력과 활력의 지속적인 발현으로 요약했습니다. 부릉휘 대변인은 특히 신질 생산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릉휘 대변인은 첨단 제조업의 경우 비행기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5.7%, 생물의약품 제조는 12% 증가하는 등 좋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침투가 빨라지면서 전자정보통신 등 업종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0: 호남과 광주에서 폭우와 홍수,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한 후 국가재해방지조감위원회 판공실과 응급관리부,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이 18일 호남에 중앙재해구조물자 18,000건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광서의 중앙재해구조물자 10,000건을 조달한 데 이어 5,000건을 추가 조달해 재해를 입은 대중들의 배치와 구조 그리고 기본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강우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각지 각 부문은 재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서 류수는 19일 0시에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18일 저녁 9시 44분 료조시 류남구에서 리히토 규모 5.2 지진이 재차 발생하면서 류남구 라카촌의 가옥 한 채가 무너지고 봉산촌에는 락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진 발생 지역에 가설한 临시 대피소는 99개, 대피한 대중은 4천 명 이상입니다. 광서 료조시 체육센터와 여러 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개방한 상황입니다. 류남구 당윤회석이 소원은 여진과 재해 상황을

0: 시민들의 기본 생활은 안정적입니다. 송문현 응급관리국 양연구 국장은 통신과 일부 도로, 전력 등에 대해 긴급 보수를 진행하고 호남성에서 조문구조팀 100여 명을 파견해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호북성 은시주 선은현 사도구진 백수하촌 상류에 홍수 사태가 나타나면서 백수하촌 주변의 여러 가옥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지고 도로와 통신이 된 후 현지에서는 대중 287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18일 저녁 8시까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연락 도절된 상황입니다. 응급구조사업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호북경주는 18일 중심구역에 대해 생산과 작업, 경영활동, 운송수업을 중지시키고 재해구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문시 사양현 기산진과 조혜 교수는 조민위원회와 학교에 临시대피소를 설치하고 식수, 식품, 이불 등 기본 생활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사양현 기산진 당청풍 부진장은 응급구조대원 300여 명을 동원해 저지대 주민과 독거로인 등 군체에 대한 배치사업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간추린 공약뉴스입니다. 상무부 등 6개 부문이 출국 세금 환급 조치를 강화하고 입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조건을 갖춘 더 많은 상가가 세금 환급 상가로 등록되도록 동의하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지역 간 상호 인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0: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일선 도시의 신규 상품주택 판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으며 중고주택 판매 가격은 전월 대비 0.4% 상승해 상승폭이 전월과 같았습니다.
1: 국가우선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국 택배 발전지수는 444.4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며 업계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배 기업들은 스마트 로봇견, 드론 등 스마트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제철 농산물의 상향 운송을 강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국가철도국이 18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전국 철도는 누적 17억 2,7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1: 제70차 세계보건대회가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했습니다. 대회는 일부 국가가 제기한 이른바 대만을 관찰원 신분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참여시키는 제안을 대회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연 10년째 이른바 대만 관련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 대만 지역을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기타 국제기구에 참여하게는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반드시 한계 중국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른바 대만 독립은 통하지 않으며 이른바 독립을 도모하려는 도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창희였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0: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종에서 분별하자 시간에는 40년간의 지속적인 분투로 생태 환경을 개선한 내몽골 정수하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제17진 보츠와나 지원 중국 의료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 높은 발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하자. 2021년 11월 1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제3차 일대일로 건설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협력 분야를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건강, 녹색, 디지털, 혁신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고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해야 합니다. 방역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계속하여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가를 능력껏 도와주어야 합니다. 개발 도상국의 에너지 녹색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에 관한 정보 공유와 능력 건설을 추진하며 생태 환경 및 기후 정비 관련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실크로드 전자상 거래를 발전시키며 디지털 협력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행동 계획을 잘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위하여 보다 잘 복무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과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괄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새로운 주력점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연결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각자 특색을 지니면서 상호 보완되는 원활하고 안전한 육상 통로를 서둘러 보완하고 해상 배치를 최적화하여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원활화와 상호 연결 및 소통을 강화하고 공급원의 다원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민생 프로젝트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가 인민 대중의 획득감을 신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통괄적인 계획을 강화해 대중의 염원을 잘 반영하고 인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보다 많이 내야 합니다. 위험 예방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위험 예방 통제 제도를 실행하고 기업의 주체적 책임과 주관 부문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경유해 프로젝트의 위험에 대하여 전천후적 조기 경보와 평가를 진행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모색 구축하여 적시에 조기 경보를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리익 보호, 국제 반테러리즘, 안전 보장 등 기재의 협동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방역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협력을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경유해 인원의 생명 안전과 심신 건강을 전력적으로 보장하며 예방 통제 조치의 정밀성을 높이고 노동자 고용 수요, 인원 교대 귀국, 물자 공급, 자금 지원 등을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민들이 자각적으로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합니다. 체계가 완비화된 부패척결 관련 소비의 법률 및 법규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국제 부패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각 부류의 기업은 경영 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절대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규율 및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하여서는 발견하는 족족 엄숙히 처리해야 합니다. 통괄적인 조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영도 소조는 중대 교획, 중대 정책, 중대 프로젝트, 중대 문제, 연간 중점 업무 등에 대한 조율과 감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관계 부문은 1대1로 공동건설 사업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고 경유의 프로젝트 건설과 위험 예방 통제 책임을 통일적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1대1로 공동건설에 참여하는 위치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량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1대1로 공동건설의 리념, 원칙, 방식 등을 깊이 있게 해석하며 함께 1대1로 공동건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40년간의 지속적인 분투로 생태 환경을 개선한 내몽골 청수하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이곳은 바람이 불면 황사가 하늘을 가리고 비가 오면 홍수가 집터를 삼키던 생태 사각지대였습니다. 사막화가 심각하고 삼림 피복률은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숲과 초지가 울창하고 산천이 부르른 오아시스로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는 수월을 통해 사막에서 록색을 찾아내고 록색으로 부를 창조하면서 청수하현은 생태 우선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막을 다스리고 현을 진흥시키는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청수하현 림업초원국 사핵을 국장에 따르면 수십 년간의 공략으로 전현의 생태 반도는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현 전체 림지 면적은 총 면적의 35.34%를 차지하는 9만 9,500 헥타르에 달하고 산림 피복률은 20.62%까지 올랐습니다. 초지 면적은 총 면적의 35.66%를 차지하는 10만 500 헥타르에 달했으며 초원 종합 식생 피복도는 50% 안팎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생태 장벽이 강화되고 록색의 바탕이 더욱 두터워지면서 한때 척박했던 황토고원은 생기 넘치는 생태적인 고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생태 기적의 배후에는 대를 이어온 사막 퇴치면의 혼신이 있었습니다. 북보향의 간부였던 로조누는 주민들 사이에서 록색 우공으로 불리웁니다. 1970년대 후반 민둥산과 모래바람이라는 난관 앞에서 그는 자발적으로 사막 퇴치 기치를 좁혀들고 설선수범하여 식수조림을 진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산봉우리 서기로 불렸습니다. 당시에는 물과 흙이 부족하고 바람이 세차 나무 심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는 민병조림 돌격대를 조직해 산에서 먹고 자며 숲을 가꾸었습니다. 그는 묘목 생산과 조림병행, 전문가와 주민협력 모델을 혁신적으로 도입했으며 방아산, 수초구, 구자상 등 민둥산에 유송, 락엽송, 개소나무, 산사나무 등 내근성 수종을 심으며 황무지를 녹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북보향로인 장리충은 감에 젖어 그때 우리는 로소기를 따라 날이 밝아지기 전에 산에 올라가 해가 져서야 돌아왔다면서 손이 트이고 발에는 물집이 생겼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소기는 산이 부르러야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다고 했기에 우리는 그를 따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으면서 민둥산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1979년부터 1986년까지 로존후는 대원들을 이끌고 19,800여모의 조림을 완수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6만여모의 나무를 심어 160여개의 골짜기가 모두 록색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그는 여전히 산림을 순찰하면서 그럴 수 있는 한 자손들을 위해 이 록색을 지켜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소박한 맹세를 평생 실천한 그는 우공이 산을 옮기는 의지로 청수하의 사막 퇴치의 길을 조명했습니다. 현재 초록색으로 물든 산을 바라보는 주민 왕화는 예전엔 바람만 불면 입에 모래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문만 나서면 나무가 있고 고개를 들면 푸른 하늘이 보인다면서 황사도 없어지고 홍수도 사라졌으며 땅도 비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자나무 열매를 따고 살구씨를 수확하며 집 앞에서 수입을 올립니다. 이 모두가 선배들이 남겨준 록색 은행 덕분입니다. 로존의 정신은 청수하현 전체의 사막 퇴치 역량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삼북 방호림 북경천진 풍사원 퇴치 등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부 사막화 지역에는 자주버들과 가라가나 나무를 심어 모래를 고정시키고 바람을 막았으며 구릉 지역에는 유송과 잣나무를 심어 수토를 보존했습니다. 근조한 야산에는 산자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어 생태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습니다. 현재 북버천에는 길이 20km, 넓이 10km의 생태 림대가 형성되어 사계절 내내 생기를 띠고 황사와 홍수재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30년간 큰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막화 토지는 옥토로 변했고 친환경 산업이 동시에 흥하여 많은 가구들이 년간 3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려 환경 보호와 수입 증대가 동시에 현실로 되었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곳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고 생태가 취약하던 곳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했습니다. 40년 계속된 분투 끝에 청수하회는 민둥산에 녹색옷을 입혔고 전국 녹화모범현, 전국 생태건설 공헌 선진 집단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2: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3: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4: 엄마, 배가 아픈데요?
3: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4: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3: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4: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3: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4: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후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장
2: 아침 8시각 갓 지난 시각 보츠와나 수도 가보론에 위치한 마리나 공주병원 산부인과 진료실 밖 대기석은 이미 예비 엄마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중국 복건 제17진 보츠와나 의료지원팀 산부인과 라금 명주임이 현지 젊은 의사들과 함께 초음파와 도플러, 심음 측정기 등 검사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이미 환자들의 병력서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보츠와나 최대 국립병원인 이곳은 전국 각급 병원에서 송부된 환자들을 받으며 다수의 위급 중증 환자 치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특히 산부인과는 극도로 다망했습니다. 오전 내내 30여 명의 임산부를 진료한 뒤 라그명 주임은 병력서를 정리하며 외래 진료는 일상 업무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료는 오후 5시쯤에야 끝나고 밤에는 당직 근무를 서면서 언제든 응급수술에 투입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한 응급 사례는 탯줄 탈출과 태아 심박수 이상 증세를 보인 환자였습니다. 라그명 주임은 진단 후 다학제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마치고 태아를 무사히 분만하기까지 단 7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결정부터 태아 분만까지의 시간은 산부인과의 응급 제왕 절개 수술 역량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는 30분 이내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과거 마리나 공주병원의 이 지표에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을 넘겼습니다. 라그명 주임은 산부인과 응급 상황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국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산부인과 과장이었던 바야디 하상과 협력해 신속 대응팀을 조직했습니다. 산부인과 마취과 중환자실 등 협력 과정을 정비하고 야간 비상훈련을 중점 강화했습니다. 지속적인 조율과 최적화 끝에 해당 병원의 수술 결정부터 태아 분만까지의 시간은 25분 내지 30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라그명 주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수술을 집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일련의 시스템이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1년부터 중국 복건성은 무정 17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의료진을 보츠와나에 파견했습니다. 제17진 의료지원팀 범만동 팀장에 따르면 2024년 7월 45명의 대원들이 보츠와나에 도착한 후 가보론의 마리나 공주병원과 두 번째로 큰 도시 프랭시스타운의 응가모델레 종합병원에 나뉘어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2년간 의료팀은 진료 18만여 건, 수술 5천여 건을 수행했으며 7차례 무료 진료 활동을 펼치고 1천여 명의 현지 의료진을 양성했습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하고 국경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중국 의료지원팀 정신의 고무 아래 제14진 의료지원팀 수술실 간호사였던 장기는 2024년 다시 한번 보츠와나 땅을 밟았습니다. 응가모델레 종합병원에서 장기와 함께 근무했던 외과 의사 투미산 투엘로는 여기서 그녀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지 병원이 소모품 부족이나 정전 등 어려움에 자주 봉착하지만 장기는 매번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전용 소모품이 없으면 즉석에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거즈를 복강경 수술용 거즈로 재단하고 의료용 장갑을 검체 봉투로 개조하며 수술 중 무영 등 전원이 나가도 최단 시간 내에 예비 조명을 가동해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두 차례의 보츠와나 파견 소감에 대해 장기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현지 젊은 동료들이 이제는 핵심 역량으로 성장한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가 떠나더라도 여기에 떠나지 않는 팀을 남겨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네, 와이파이가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정말일까?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와이파이 신호가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런 방사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으며 X선이나 CT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처럼 인체 세포나 DNA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방출하는 방선 강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한계치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재 이 강도의 비전리 방사선이 인간의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김시린 씨의 글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정조지와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변가사협회 회원이고 아동문학작가인 최길록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부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종대한 개혁 조치들은 전 국면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착실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선립 후파의 원칙에 중시를 돌려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진취하고 전술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며 개혁의 절차를 잘 파악하고 개혁의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일부 개혁은 복잡한 리익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진취의식, 기회의식,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적합하지 않은 리익구조를 과감하게 타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법과 책략을 강구하여 개혁 과정에 부딪히는 모순과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연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뇌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이 심층적으로 추진될수록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군대와 지방 각 측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애로사항과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과 단위는 대국관념을 강화하고 전반적 리익, 총체적 리익, 장관 리익을 도모하여 국가가 전반을 위해 복무하고 요소가 체계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협상과 연결을 강화해야 하는 바 주요 책임 단위는 능동적으로 일을 성취하고 참여 단위는 적극 협력하여 직책 분담에 따라 재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각 방면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의견과 건의를 널리 수렴하여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지혜와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동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와 교육, 특히 기본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조문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찰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처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물은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팔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근평 정서기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문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장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0: 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총임을 또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오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든든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종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종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종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 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와 나와 그리고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김시린 씨의 글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쏜살처럼 지나간다더니 나도 어느덧 60세를 넘긴 노년기에 들어섰다. 생활 형편이 펴이면서 나도 남들과 같이 각종 무료 운동 시설을 찾아다니며 신체 단련을 하고 있다. 몸을 단련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유쾌하다. 그런데 겨울철 스케이트를 탈 때면 지금도 알지 못할 낯선 친척에게서 얻었던 스케이트를 생각하며 그분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밀려온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50여 년 전 내가 12살쯤 되던 지난 세기 70년대 중반쯤이었다. 큰 형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쟁이가 되어 올해 가난 때문에 자주 뵙지 못했던 용정 외삼촌을 찾아서 가보라고 어머니에게 차비와 용돈을 대주었다. 어머니와 큰 형님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우리 집이는 왕청에서 기차를 타고 도문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다. 나는 기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꼭 따라가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예전에도 둘째 형님이 북경에 갈 때 따라가려 했지만 마을 끝 다리에서 쫓겨난 아픈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터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졸랐다. 어머니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몇 번이고 떼를 썼다. 옷은 형님들이 입다 버린 낡은 옷분들이었고 그런 꼴로 친척 집에 가는 것은 어머님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떠는 날 버스에 오르려는 나를 큰 형님이 쫓아내 결국 오르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기차를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버스가 떠난 뒤 나는 왕청역으로 가는 산길을 다름박질했다. 역에 도착하니 다행히 기차가 오기 전이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고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죽여 어머니 일행을 찾았다. 큰 형님 눈을 피해서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엄마라고 부르자 어머님은 무척 놀라면서 내 얼굴에 땀을 닦아주셨다. 큰 형님은 나를 집에 돌아가라고 윽박질렀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따라 나서는 나를 뛰놓기 난처했는지 결국 허락하여 나도 기차에 오를 수 있었다. 도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다. 큰 아주머니가 나에게 새 옷을 살피고 리발관에서 머리를 깎아주었다. 밤이 되면 자주 정선되던 시골에서 자란 나는 밝은 전등 아래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가지를 처음 구경했다. 백화상점과 리발관 그리고 불이 켜진 밤길은 내게 생전 처음 보는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다음날 조양천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룡정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어머님이 교장인 외삼촌 집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한 누나가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외삼촌 집에 도착했다. 나는 생전에 처음으로 도시의 외삼촌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며칠 후 어머님을 따라 여러 친척 집을 다녔다. 그중 한 집에서 점심으로 들이장을 끓였는데 배고프던 시절이라 더욱 맛있게 먹었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밖에서 나가 놀았다. 그런데 그 집 헛간벽에 스케이트가 걸리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 갖고 싶었다. 집에 들어와 어머님께 스케이트를 달라고 조르자 어머님은 안 된다고 막아 나섰다. 나는 울상을 지으며 계속 떼를 썼다. 집 주인분은 그게 우리 집 아들이 타는 것이라 마음대로 줄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나는 계속 칭얼거렸다. 내가 하도 끈질기게 떼를 쓰자 결국 그분은 애가 자꾸 욕심내니 어쩔 수가 없네 가져가거라 하셨다. 나는 바로 창고로 달려가 스케이트를 목에 걸었다. 그렇게 나에게 생긴 스케이트는 내 사랑이 되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스케이트를 타며 실력을 다졌다. 지금 60이 넘어서도 얼음판을 날듯이 달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스케이트 덕분이다.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그때 일들이 떠오른다. 내 어머님의 면목으로 아들의 소중한 물건을 내준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른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어떤 친척이 되는지도 나는 모른다. 지금 그분도 그분의 아들도 늙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후손이 있을 터이니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할머니 가문 쪽으로 추측해 연락해보았지만 다 죽은 사람들을 왜 자꾸 기억하냐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머니 생선에 물어볼 것을 자일필 미루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결국 나는 어머님과 그분께 영원히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을 지고 말았다. 친척 관계는 물질적 교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가난한 나를 데리고 간 어머님께 친척들은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귀한 음식을 대접했으며 더욱이는 자식의 소중한 물건까지 내어주셨다. 그것은 린색함이 아닌 서로 통하는 따뜻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부모님과 그분들은 근면과 인정으로 그 시절 어렵던 가난을 이겨내셨고 덕분에 우리는 풍요로운 오늘날을 살고 있다. 나는 부모님과 그 세대 분들께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다시는 갚지 못할 그 빚을 생각하면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그분들이 따뜻했던 인정이 무척 그리워진다. 이제라도 그분들의 소중한 인정 세계를 이어받아 친척과 모든 주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뜻있는 삶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님 세대분들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일이라고 나는 마음에 새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동년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정저지와 징디지와입니다. 우물정, 밑저, 갈지, 개구리와로 구성된 정저지와 징디지와는 우물 속의 개구리는 우물 테두리만한 하늘밖에 알지 못한다는 말로 겸문이 좁고 세상 물정이 어두우며 자고자대, 즉 스스로 자기를 지켜 세우며 잘난 체하고 교만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정저지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자는 가을 전에 죽어가는 벌레에게 얼음에 대한 화제를 논하지 말라, 여름 벌레는 얼음을 본 적 없으니 담론의 여지가 있겠는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장자 추수에 실려있는 한편의 우화는 생물이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매우 총명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버려진 작은 우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거리는 풍성하고 더욱이 자기를 해칠 자도 없으니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거북이 해안에 올라왔습니다. 바다 거북은 바다 생활에 몸이 건조함을 느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육지를 다니며 해안가에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곳곳에 울창한 숲들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

새들을 풍기고 있으며 벌과 나비들이 그 속을 날아가는가 하면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경치를 감상하던 바다 거북은 땅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우물벽에 청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청개구리도 심심했던 차라 손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는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저희 집을 보세요. 매우 널찍하고 안에는 맑은 물도 있습니다. 우물가에는 랑간에서 몸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바다 거북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신난 청개구리는 자랑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제가 가장 신나는 것은 우물에서 수영하는 것인데 수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물벽을 오르는 것도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청개구리 열정에 감동을 받은 바다 거북은 우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우물의 난간에 걸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무척 아쉬워하면서 청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본 적 있나요? 일망무제하고 아득히 멀어서 끝없는 바다 말입니다. 바다의 크기는 몇만 리나 되고 그곳에는 수천 수만 종의 고기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뭄이 9년간 지속되어도 바닷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모습이 아닐까요? 바다 거북의 말을 들은 청개구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청개구리의 상식으로는 바다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9년의 가뭄이 아니라 1년만 가뭄이 들어도 우물이 말라서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자신의 식견이 너무 짧았음을 알고 창피한 나머지 우물 속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네, 정저지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견문이 좁고 세상 물정이 어두우면서 자고자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 네, 폐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가 금연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망가진 폐 사진을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담배를 태우시면 생명이 위험해요. 죽을 수 있다고요. 네, 의사는 자신의 표현이 지나친 줄 알지만 어찌되었건 환자의 행동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직면적 소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더 피우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인간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항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조언을 해주어도 고치지 않고 잔소리라면서 듣기 싫어하니 말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어머니가 요즘 자녀에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전에는 독한 말투로 이 녀석아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아들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말투는 잔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을까? 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이라도 못되게 해야 같이 화를 낼 텐데 상대방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니 화를 낼 수도 없고 우라만 쌓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네,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에 대한 동기를 실려줘야 합니다. 네, 이럴 땐 강한 잔소리보다 열린 질문의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네, 열린 질문이 무엇인가? 아들,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이는 질문이긴 하지만 닫힌 질문입니다. 아들, 요즘 공부하기가 어때?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이것이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보, 술 끊는다면서 어제 또 술 먹고 들어왔죠? 는 닫힌 질문입니다.

여보, 술 끊기가 힘들죠. 술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는 열린 질문입니다. 네, 이제 감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열린 질문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묻는 구조 때문에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마음이 열립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술을 끊으려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쉽지 않아라는 답이 나오고 술 대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어 얻은 결론이라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몸의 장기를 이식하면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남의 생각을 이식하는데도 네, 당연히 심리적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이식해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네, 스스로 답을 생각해서 변하도록 질문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열린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네, 빨리 변화시키고 싶은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변화에는 꼭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그대는 봄입니다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회원이시고 아동문학작가인 최길록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창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저희 방송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신체가 네, 조금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2: 예, 덕분에 괜찮습니다. 아, 제가 비록 거기 병마로 고생하긴 하지만은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를 그 미룰 수는 없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 조선 쪽 그 분들께 그 알려진다는 것이 더없이 행복하고 다른 거 여겼습니까. 그래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 병마로 지금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래서 거기 많은 그 사람들이 모인데 나서기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아프신 상황에서도 저희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예전에 교원으로 일하셨고 또 연변 작가 협회에 가입하셔서 네, 글도 많이 쓰셨던데 네, 언제부터 네, 그 가사 창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까?
2: 네, 저는 제 1차 조선조 가사 창작 박사반에 참가하여 가사 창작에 대한 지식을 조금 배웠고 그 강습반이 끝나자 2차 가사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동안

0: 퇴에 하였다. 지 같은 동료 랑큐빈 동료 제수 3등 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고 2021년 1월에 다시 연금 가사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김광중 회장님께서 각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연변 가사협회는 그 어느 협회보다 대단히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배움의 활구대입니다. 연변 가사협회에 몸을 담고서 저는 로맨에도 불타는 구치역으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창작하는 정신을 배웠고 어르신들이 그 겸손성과 책임성도 배우면서 자신을 부단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왕 초순맛 방송국 연변 가사협회 회장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그럼 첫 곡으로 우리 집에 경사가 났네라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0: 우리 집에 경사만 내는 이해하수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동승의 부처님이 불렀습니다. 이 가사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아이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듦에 따라 학교가 폐교되고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교육 현장이 크게 변동되는 가슴 아픈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실에서 놓고 볼 때 결혼과 생육은 중요한 인생 대상이고 한 나라의 중요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대학생 아들이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기쁨을 쓰고 2절에서는 아들네 부부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는 기쁨을 썼으며 경사나서를 반복해서 기쁨을 배로되게 하였습니다. 한면으로는 또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세대들이 조금 나아 촉동받고 그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도 담았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개척자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민족들이 그 연변 땅을 개척한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1: 이 개척자의 노래는 이 하춘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김선희 가수님이 불렀습니다. 텔레비에서 전쟁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사람들은 집을 잃고 멀건 죽물마저 먹지 못하고 배를 골아야 하고 거기에 물도 바로 마실 수 없고 학교도 무너지고 그런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강대한 중국에 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 뿌리를 박은 개척자들을 생각하게 되고 개척자들의 업적을 생각하게 되고 행복 속에서 행복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넓은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땅에서 더욱 분투하여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립되었습니다.

0: 네, 그 상처라는 노래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셨던데, 혹시 그 선생님의 인생을 노래한 작품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고독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가난도, 육치도, 그리고 고독도 상처로 남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토록 아픈 상처는 세월 가도 아물지 않고 가끔씩 자신을 괴롭히면서 삶의 질과 행복감을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서 해탈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이 가사를 썼습니다.
0: 네, 요즘은 어떤 작품을 또 구상 중이신지
1: 네.
0: 볼수 있겠습니까?
1: 요즘 교원의 행복이란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자들 맺힌 한국 언어 다방에서 언어를 가졌는데, 이미 갈라진 지 30여 년 되는 저한테 화상 통화를 했고,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감동되어 눈물이 나고 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사에 좋은 곡을 붙여주신 작곡가 선생님들과 열심히 불러주신 가수님들, 그리고 아침들의 편곡에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창작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오래오래 불러질 가사를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합작으로 선생되는 노래가 그렇게 생명되게 긴 노래가 되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열심히 참가하렵니다. 나의 가사로 된 노래가 얼마 못 가서 어느 날 세월의 뒤안길로 먼지처럼 사라진다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보냈다는 것으로 후회와 유감은 없을 것입니다.
0: 네, 끝곡으로 최길록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 상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5월 19일은 전국 관광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유관역사 그리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풍경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웅장한 산맥과 유유 흐르는 강, 수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 고성과 그리,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전통문화는 우리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중국 관광의 날은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의미를 넘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통문화 체험과 역사 탐방, 자연초 여행 등 다양한 관광 형태가 주목을 받으며 전국 곳곳에 새로운 매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떠나는 특별한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39편 봄 식품관의 수립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천수를 소개해드리겠고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하남성 개봉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봄 식품관의 수립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봄 식품관에 대한 습금평 청소기의 중요한 론술은 우리가 현대 농업 발전 법칙을 깊이 파악하고 농업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며 인구가 많은 반면 경작지가 적은 국정에서 식량 안보 문제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도적 의의를 가집니다. 범식품관을 수립한다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키는 데로부터 출발해 인민 대중의 음식 소비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식량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육류, 야채, 과일, 수산물 등 각종 음식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범식품관을 수립하는 것은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객관적인 요구입니다. 신시대 범식품관을 수립하고 그것을 관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농업 발전 방식의 세 가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작지 자원의 범위를 국토 자원 전반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제한된 경작지에만 초점을 두고

하면 경제 작물을 재배하며 목축업이 적합하면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업이 적합하면 업을 발전시키며 삼림이 적합하면 삼림을 발전시킴으로써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자원 환경의 수용력에 걸맞은 현대 농업 생산 구조와 지역 배치를 형성해야 합니다. 첫째로 삼림에 의지하여 음식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구릉과 산간지대가 많아 목본 기름, 삼림식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동백나무를 예를 들어 그 잠재적인 자원을 가별한다면 몇천만 모의 경작지를 대신해 경작지의 암력 그리고 식용유의 공급과 수요 간 모순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초원에 의지하여 음식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지 면적은 39억 6,800만 모에 달하지만 초지 축산물 단위당 수확고는 미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아 초원의 개발 잠재력이 아직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작지를 중시하듯이 초원 건설을 중시하고 보충 파종과 관계, 거름주기 등 조치를 통해서 수열 조건이 비교적 좋은 퇴화된 초원, 중증 사막화, 알칼리화 초지와 난방의 초지, 풀 둔덕에 대한 개량을 실시하고 초원 축산업의 집약화 발전을 추진해 초원과 초지의 생산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강과 하천, 호수, 바다에 의지하여 음식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면적이 5,000모 이상 되는 업에 적합한 호수, 저수지가 무려 1,500개나 있고 어류 양식에 적합한 심해, 원양 면적이 7만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대수면 생태어업과 심해, 원양, 어류 양식의 발전을 통해 수량이 상당한 양질의 단백질, 음식물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시설 농업에 의지하여 음식물을 구해야 합니다. 바이오 기술, 정보 기술, 농업 시설 기술의 발전과 융합은 인류가 지능화 농업, 식물 공장, 수직 농장 등 생산 방식을 통해 작은 원가로 수요되는 음식을 대규모로 생산해 일부 토지를 대체함으로써 자연 자원에 대한 농업의 의지 정도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설 농업 면에서 후발적인 우세가 있고 현재 기술적으로도 날따라 성숙되는 추세로서 향후 발전 전망이 밝습니다. 둘째, 전통적인 농작물과 가축, 가금 자원의 범위를 더욱 풍부한 생물 자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미생물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배양하기 쉬우며 생산 공간이 크지 않지만 단백질 함유량이 높습니다. 미생물 유전체 이론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류가 신형의 미생물 자원을 발굴, 개조하고 지어는 창조해내는데 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최근 연간 진균 단백질, 합성 형태, 대체 단백질 등 미생물 식물 제품의 개발과 리용은 세계 여러 나라 농업과학기술 경쟁의 중요 분야로 부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리용된 미생물의 종류는 지구 미생물 총량의 1%도 안 되는 바 그 발전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앞으로 15년 내에 미생물 합성을 통한 대체 단백질 제품은 세계 식용 단백질 시장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생물 식물 자원의 개발 이용을 전략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계획하여 농업 미생물 관련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미생물 식물 자원 개발 관련 과학기술 항목

대학의 설립, 미생물 분야의 첨단 혁신 인재 대우의 양성 등 조치를 통해서 농업 미생물 산업을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미생물에 의지하여 열량과 단백질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음식물 안전정책의 범위를 단일한 공급 측 관리에서 수요 측 관리에로 확대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농업의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경로로 음식물 자원을 개발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물 품질을

특성을 개발해 각종 음식물에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성 있게 소비 유도 및 영양 간여 정책을 제정해야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음식물 소비와 관련해 새로운 관념을 적극 유도하고 그것을 적극 수립시켜주며 주민 식사 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것을 통해 농업 생산 구조의 조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과 식용 지식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식사 영양 지식과 건강 지식을 전면적으로 보급하며 양을 줄이되 영양이 있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권장하고 음식 낭비를 반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범식품관의 수립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고송 전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서북 지역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황량한 민둥산과 광활한 사막 그리고 세계적인 명소 막고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수는 이러한 서북 지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강남과 비슷한 수변한 교가 이어지고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모습 또한 강남을 연상케 해 사람들은 전수를 감속의 작은 강남이라 부릅니다. 전수는 감속성 동남부 록반산 산중과 롱종 황토고원 진령산맥의 끝자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합니다. 위하가 도시를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고 산과 물이 아름답고 물산 또한 풍부합니다. 과거 송기라 불렸던 전수는 하나라 시기에는 옹조에 속했고 진나라 때에는 상곽이라 불리며 롱소군에 속했습니다. 기원전 114년 성북쪽 호수에서 백룡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전설에 따라 지명을 전수로 바꿨습니다. 한나라 시기 전수는 비단의 길 연안에 중요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소한 말기 왕망이 한 왕조를 대신하자 이에 반기를 든 외효가 군사를 일으켜 전수와 무도, 롱소, 란주 일대까지 세력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상룡왕이라고 칭하고 전수를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외효는 전수 북쪽 산후에 화려한 황궁을 씌웠으며 그 요적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이후 동한 시기에는 남한군에 속했고 삼국 시기에는 태주에 속하며 총나라와 위나라가 오랫동안 다투는 전략적 요충지로 됐습니다. 총나라 숭상 제갈량과 위나라 사마의가 이 일대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으며 초기의 장군 마숙이 군사 요충지인 가정을 잃은 이야기와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마숙을 처형한 일화도 모두 이곳에서 전해집니다. 전수는 중국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고시대의 인문시조인 복희와 료화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져 전수는 복희와 료화의 고향이라 불립니다. 전수에는 명나라 건축 양식을 간직한 중국 최대 규모의 고건축 군락 가운데 하나인 복희묘와 복희가 팔괘를 창제한 장소로 알려진 괴대산이 있습니다. 중국 전설 속 삼황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복희는 혼인 풍속과 관리 제도를 정하고 절기를 만들었으며 악기를 제작하고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법과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중국 문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존재로 여겨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복희는 괴대산이 올라 깊은 사색에 잠겨 있다가 맞은편

룡마동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온무와 위하에 생긴 소용돌이를 보고 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호궁이라고도 불리우는 복희묘는 명나라 1490년에 지어졌으며 이후 여러 차례 중축과 보수를 거쳐 만 평방미터가 넘는 대규모 건축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복희묘에는 두 정원과 세 개의 문이 있으며 배방과 본전, 월대 등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극전에는 채색된 복희의 소조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매년 음력 정월 16세는 복희의 탄생일로 전해집니다. 이날이 되면 천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복희묘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재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비단의 길에 중요한 도시였던 천수에는 관련 유적 또한 풍부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중국 4대 석굴 중의 하나인 맥적산 선굴입니다. 천수 동남쪽 약 45km 지점에는 마치 보리 짚을 높이 쌓아온 듯한 형태의 산봉우리가 솟아있는데 이 때문에 이름도 맥적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절벽에 조성된 석굴이 바로 맥적산 석굴입니다. 맥적산 석굴은 후진 시기인 4세기 후반에 조성이 시작됐고 부귀 시대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후 복조와 수, 당, 오대, 송, 명, 총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확장되어 오늘날의 규모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맥적산 석굴에는 194개의 동굴과 약 7,800여 개의 조각상, 7,000여 점의 문물, 그리고 1,000평방미터가 넘는 벽화가 남아있습니다. 4세기 말부터 19세기 이르는 방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동양의 조각관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수많은 명승고적을 간직한 천수에서는 동한시대의 문학가 조일과 동진시대의 소설가 왕가, 오대시기의 시인 왕인유 등 많은 인재가 배출됐습니다. 또한 천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곳이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중국 랑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리백의 본족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영이 불러드립니다. 얼마나 힘들지라도.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소보룡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의료정신이란 무엇인가? 65세의 소보룡에게는 자신만의 대답이 있습니다. 1980년대 그녀는 의료 최초의 만운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이후 가방 회사를 세워 륜매출 소근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 무렵 잘못된 결정으로 남의 빚 보증을 사면서 자금줄이꾼 꼈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막다른 길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 만두를 만들면 되지. 지금 그녀의 만두 가게는 세 번째 지점까지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넘어지는 건 무섭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면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새벽 3시 의료 거리에는 아직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소비령의 하루는 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낡은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 안전벨트를 맵니다. 목적지는 12km 떨어진 채소 도매시장입니다. 65살, 한때는 가방의 여왕으로 불렸고 지금은 만두 가게 사장 보룡 언니로 탈바꿈했습니다. 4년 전 같은 시가 그녀는 셋집에 누워 천장에 금을 세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만두소에 놓을 호박을 꼼꼼히 고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운명은 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늦잠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화려했던 사장이 결국 만두를 팔게 되었으니까요. 손은 여전히 그 손이지만 굳은 살의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40년 전 이 손은 두툼한 현금 다발을 만졌습니다. 1986년 소보룡은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해 의료 최초의 만운호로 됐습니다. 만운을 손에 쥐고 세 번이나 다시 쉬어보았는데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 이 손은 가죽을 만졌습니다. 2002년 그녀는 가방 회사를 세웠고 2600여

오종의 가방을 생산하며 룸메틀 소군을 기록했습니다. 조문은 세계 각지에서 밀려왔고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는 처음에는 10만 원 벌면 은퇴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후에는 100만 원을 벌면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군인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2012년 절강성 인대총협회의에서 군인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대표증을 달고 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표로 선출되었으면 모범이 되어야 하지요. 말과 행동 모두 잘해야 합니다. 그녀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했고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지어주었으며 동업자들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의료 상인들의 철학을 믿었습니다. 요를 벌면 요숫은 남에게 돌려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시기는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남의 빚 보증을 서면서 그녀의 자금들은 순식간에 끊어졌습니다. 남의 일이 터질 때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길이 나한테까지 번져올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2018년 그녀가 직접 세운 전자상거래 산업단지가 파산했고 2022년에는 20년 동안 이루어온 고룡 가방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자산은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부자였던 그녀는 어느새 빚쟁이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커튼을 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셋집 창가에 서서 아래를 수없이 내려다보며 뛰어내릴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어야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결국 어머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1980년대 공급판매사 식당의 요리사였습니다. 소시만두와 라면은 당시 이오소부에서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재능으로 온 가족을 모여 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시대든 손기술로 정직하게 먹고 살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 그녀는 어머니의 솜씨를 다시 이어받아 만두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리는 많았지만 임대료가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조난점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친한 자매 같은 친구 9명이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직접 만든 만두를 대접했습니다. 모두 맛있다고 칭찬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두 가게를 열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러자 친구들은 현장에서 2만 원씩 돈을 보탰고 그렇게 모인 18만 원이 61세의 소보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부로 됐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첫 번째 보령 언니 만두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래 찾아가 수군거렸습니다. 그 유명한 가방 여왕이 이런 작은 만두 가게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장사가 작은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걸 두려워할 뿐이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남송 개봉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봉은 북송의 수도였던 도시, 천년 고도의 풍모와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개봉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들을 품고 있는 고장이며 그 중심에 바로 개봉시 박물관이 있습니다. 개봉시 박물관은 1962년에 설립된 이후 여러 차례 확장과 이전을 거쳐 현재는 웅장한 현대식 건물 속에서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방대한 소장품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개봉이라는 도시 전체를 한눈에 압축해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이곳에서 황화 문명의 발자취와 북송시대의 화려한 본영 그리고 이후 이어진 홍망성쇠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북송시대의 문화와 예술입니다. 개봉은 송나라 시절 수도였습니다. 박물관은 당시를 대표하는 청자와 백자, 화려한 도자기와 생활도구, 그리고 목판 인쇄물과 화폐를 전시하여 천년 전 번화했던 도시의 풍경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북송 청자의 빛은 차분하면서도 깊은 기품을 먹어 당시의 미학과 기술 수준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혁명사 전시 역시 중요한 구성입니다. 개봉은 근현대 중국의 격변 시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물관은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관련 자료, 혁명가들의 유품과 기록을 통해 출혈했던 역사의 한 단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과거의 희생과 투쟁을 기억하며 오늘의 평화를 되새기게 됩니다. 물론 개봉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름, 바로 총명상하도입니다. 비록 원본은 북경 고궁 박물관에 있지만 개봉시 박물관은 이 명화를 주제로 한 전시와 복제본, 그리고 당시 분화가를 재현한 모형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북송시대의 활기찬 시장과 시민 생활을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다리우를 오가는 행인, 시장의 상인들, 활짝 웃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천년 전의 숨결이 살아납니다. 박물관의 매력은 이처럼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적 전시 기법을 통해 쉽게 친근하게 문화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과 인터랙티브 장치, 3D 모형의 체험 공간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학습의 장치입니다.

헌년을 살아온 도시 개봉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봉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 차례 꿈.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해효동 가수의 대표곡 중국의 아이와 오늘 정말 기뻐요 이 두 곡의 창작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968년생인 해효동 가수는 1990년대 초반 중국 대중가요가 본격적으로 대중화와 상업화의 길을 걸어가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발라드와 민족가요가 중심이던 당시 음악계에 댄스와 팝 음악, 무대 퍼포먼스라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과 노래를 동시에 소화하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중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며 젊은 세대의 우상으로 됐습니다. 해효동의 대표곡 중국의 아이 이 곡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히 변화된 사회에서 중국 청소년들의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기획된 곡이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형태로 제작돼 밝고 경쾌한 멜로디 속에 민족적 자부심과 세대적 에너지를 담았습니다. 해효동 특유의 시원하고 힘있는 보컬은 곡의 메시지를 더욱 뚜렷하게 전달했고 중국의 아이는 곧 전국적인 히트곡으로 되어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빠지지 않고 불리는 노래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곡은 해효동을 국민적인 아이돌 가수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기념비적인 작품이었고 지금도 중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리종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노래 중국의 아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해효동의 대표곡 오늘 정말 기뻐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정말 기쁘다라는 순수하고 솔직한 감정을 노래한 곡인데요. 이 곡은 1994년 CCTV 음력설 문예야외에서 선보이며 전국에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당시 경제발전과 함께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분위기로 이 노래는 바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가사에는 특별한 철학이나 복잡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단지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웃음을 노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무대 위에서 해효동이 보여준 경쾌한 춤과 환한 표정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젊음을 그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노래와 춤으로 기쁨과 자부심을 전했던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청춘은 즐거움이고 삶은 노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 아래 해효동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 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1: 중앙인민广播电台

왕가르틴 지울던 애들 한 들건 해마 하들네 장산 두리노 경준 시리가 아랍한 돔도 없나우다 루헝관 다 하병은만 보검티식으로들 아일아가라라 강어 두루번 토령 근시 아지리간 도스만 탈탈하길래 강하도락스 수울 볼라 들린다 자부리간 닦아도

번들어 시대 자디가 늙을자 우려 흙은 간테 쏘갓 위로 자미간 후고 도도 후장실은 뜨장라 다르리 답부나 마마든 덕을 달아박은 덩린 잡았다는 멸자 하들리 두인 지르가 알아본 덤도 도르근 잠을 재해 옷두루순 괴한 산시 가진 혀당 적은 새나간 하라가 털털어 들리 시일 착가는 멸뜬 이긴시 지건거려가 답답 창하리 실비가 늘었은 로반스킨시 지긴 달아들 소화가 들지 시라 활쓴 이시대 대시라 힐드르 과르라 과이다 들으히 흔한가지리는 허당 적은 허것은 하라가 털털어 들리 허라 할뜨르 멸뜬 호주간 대려받을 거스거스 창하리 홀리건 어라슬 로반스킨시 헛기 달아들 소화가 들리 활쓴 이시대 대시리가 누르고 뜨르쩌 위워 짱들어 짜말라 아근 농대 더성 귀시 아가린 잡을다네 버터라 달리 알무쌍인 집스 귀시 나르네 그릴드 갤바스글리 악순정너 왔당 귀시 외대 살든 허시라 들리 알문 지르가 아랍은 동도 사틀국이 잠라 들리 돈문 노와라 명은 왔어 억들 럭서라 배가 더도 도리인 밤터 루흥관다 늦네 업무는 얼벌어 지르리 왈틴 짝보감디기 세가 와치라 여벅슨 잠 두르근 돌아니근 들란 보감디기 여벌지 루흥관에 갔지르 어디 벌들러 늑치르고 기드 김비시 호치나서 루흥관이기 세소득 송명인 어묵월불 지 따꾸토너 지명위원 금만 흘러 낯선 내 수들을 얹으러 달라버리 얼토와 떳들이 있어 왁돌 지르기기 가라가만 왈사 지르슨 혼도 지르기 발발락 범팅 가질듯 잘름 보락지 알빈 예슬을 장안나 지르슨 아르빈 도문 지르기봐 턱턱이 따질럭슨 턱턱인 두두 왁길로 허르바감트드 백슨 문너 허이로주린 치르고 월적슨 어치라스 이허름이기 델부지 허름 더거지 꽈라빈 누드린 허름이기 더거지 허르부에서도 산성이 무야바감트드 백슨 성빙 허야고라문어 월스투린 치아호라 와치리기 흘지지 아르빈 너르네 버그드지네 아므르문디기 아소좀 알든 투리 냅들리 흘침맨 흩누뚜리 웅르버히 아르빈 누드린 허름이기 독슨네 달아가 느근 월스인 짝벗검 그뜩 오르테 달회 역시르기기 벌벌 치르기인 훌린 옛설 벌벌 짝갓 루홍관니 바투벅이 새끼기 벌벌 돌벌지 루홍관나 문노 주어했대 친스강인 답반에 갓지르 벌벌 톰지르기기 대롤지 옴잠민장준 띵위기 벌벌 친스강들 문노 답은 바스틴 지르기 흘린 작살라 벌벌 작살가지 경천니 벌벌 수왕예링인다바 루흥관나스 벌벌 빠르군해노 허릉가지린 우주 틀답반들 벌벌 틈지르기 세월지 은 허이리 허다바 벌벌 워르박슨 대에서는 어르지르후 짬벅검 벌러 은무투가리 예스 예사른데 해로락슨 바락슨네 따라가 월드거 치르기 벌벌 보검 팅가뚜르 문노 고아라빈 다후르 부슬룸 맨친 바투부히 세하드 문노 판성님 부여 치르자르후 아라빈 훌린 치르긴 작살이 우쪼 우드르슨닌 헤뿐드로 완 훈스틀 억두

알브네도 두 산성인 보이더 아골 레럴들 선들은 적스버 알살라 헤른가지리 을든실단에 박다지 올 하디긴 도라도 저스거산징티 왔음 무르니기 샤플라도 저스거촌수이징티 말대해드긴 라블라도 저스첼리엔티 왔갈룻니 도람볼고시 월스치리기 박다나 하들로리긴 도라도 저스거산징티 하이허들에긴 샤플라도 저스거촌수이징티 대와태긴 라블라도 저스첼리엔티 허유른 눈에 따라한 발로 헤릉가지리기 장하지요 홀라보스는 지리긴 배들이 실어를 나올 아두치